0: It is a chance to meet the stars that shine bright in the sky with our Twinkle My Star, and he's back in the studio with a brand new mini album out. It is Song Dae-hyun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Hello, guys. 와,
0: 대현 씨 잘 지냈어요?
1: 네, 저는 아주 잘 지냈습니다. 제가 연말에 뵙고 이렇게 또 뵙게 돼가지고
0: 맞아요.
1: 너무 좋습니다.
0: 우리 아마 연말 거의 마지막 게스트였었을걸요?
1: 맞아요. 그때 무슨 날짜가? 게임에서 1등 네. 해가지고
0: 맞아요.
1: 오늘은 게임 없나요?
0: 없어요.
1: 아쉽네요.
0: 게임은 없어요. 오늘 게임은 없어요. 네. He's like, do we have a game? Because he did get a chance to come out as like our last guest of the year, and he's like, yeah, because I want a game. And I was like, do we have any games? So I was like, wait, oh no, we don't. we don't have any games. 게임 없는 대신에
1: 네.
0: 대현 씨 이제 그 SNS를 보니까 음방 도시면서 네. 그 시절의 메인보컬 분들이랑도 이제 막 사진 찍고 막 이러면서 지금 추억을 좀 돋게 하는 그런 사진을 찍으셨는데
1: 맞아요.
0: 아무래도 이제 아이돌로 활동을 하다 보면 또 팀으로 활동할 때는 이런 뭐 스피드 게임이라든지 이렇게 네. 좀 빨리 뭐 이런 걸 시키잖아요.
1: 맞죠, 많이 했죠.
0: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좀 약간 소환을 하려고 10초 드릴 건데요. 타이머예요. 10초 차이머를 드릴 건데 네. 대현 씨가 이번 미니 앨범을 홍보를 해도 되고요.
1: 네.
0: 오늘의 TMI를 얘기를 해도 되고요.
1: 네.
0: 아니면 이번 컴백에서 이거만큼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있죠.
1: 네.
0: 좀 재치 있는 거.
1: 네.
0: 딱 10초밖에 안 드릴 거예요.
1: 알겠습니다.
0: So we're gonna take him back to his idol days because he did post a picture while he was doing music shows with some idols who were like the main vocalists from that era. So he's gonna have 10 seconds to introduce the album, to say the TMI of the day, or just be like really creative. He only has 10 seconds. 준비됐어요?
1: 됐습니다.
0: Okay, let's go.
1: 네, 안녕하세요. 가수 정대현입니다. 제가 이번 노래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이번 노래 야외에서 했을 때 진짜 너무 듣기 좋으니까 꼭 야외 무대에 있을 때 불러주세요. 많이 불러주세요. 어디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0: 맞았어. 오케이. 와, 잘한다. 오케이, so he was able to fit 10 seconds in his recent track is, talking about his lead single. He was able to put a lot of effort into it, and it's great to listen to outdoors. So for any of the outdoor concerts or anybody in the business who wants to do an outdoor performance, don't forget to call him on that as well. Okay, we got a lot of our listeners dropping by to say hello.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곡은 원을 듣고 있었잖아요.
1: 그렇죠.
0: 야나님이 약간 월드컵 느낌 나는 그런 바이브 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1: 맞습니다.
0: 저도 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1: 네.
0: 원을 만들 때 그런 생각을 하고
1: 이제 물론 이 곡을 저희 이제 용국이 형이 이제 쓴 곡인데 아마도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작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때마침 월드컵이랑 시즌이 막 겹쳐가지고 오히려 이런 게 되게 바이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말들이 오가긴 했던 것 같아요.
0: Okay, so Yongguk did write one for him, and he does feel that he probably had that in mind when he was making it. And yes, of course, the World Cup recently just ended, and so they did kind of think that it might help promote the song, even though it is in song on the album. And yeah, I mean, you never know. 스포츠 혹시 좋아하시는 거 있어요?
1: 사실 이번엔 저도 월드컵에 되게 흥미가 많이 가서 좀 되게 많이 찾아보고 새벽 경기도 막 기다렸다가 보고 그랬는데 뭐 그냥 요즘엔 축구 제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0: 네, 네. 하는 거는 안 좋아하세요?
1: 하는 거요. 원래는 축구 차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음흠. 어느 순간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안 하고 그냥 헬스만 합니다.
0: 네. Okay. So he really did get into the World Cup. He's not that into soccer, but he used to play it as well. But then he realized that it just was very tiring. So he just goes to the gym now. But for the most part, he did say that, yeah, the watching the World Cup was quite a lot of fun. He was able to stay up for the wee hours of the morning for some of the games and stuff like that. But for the most part, the gym is where you will find him when it comes to that as well. Okay, so we need to get into our keyword talk. 우리 키워드 이제 인터뷰를 할 건데요. 네. 이 세 가지 키워드는 다 할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순서를 안 고르고
1: 네네.
0: 우리 대현 씨만 해주시면 되는데
1: 네.
0: Navi랑 we have Spring After Spring 그리고 바람처럼 떠나 Leave Like The Wind and 요즘 대현 집 or 대현 Zip Files 어떤 거부터 할까요?
1: 뭐 순서대로 해볼까요? 나비란부터?
0: 오케이.
1: 네, 일단 뭐 제가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0: 타이틀곡 자랑해줘요.
1: 나비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 계절에 맞춰서 이제 또 여름이고 하니까 신나게 들을 수 있지만 뭔가 이번 앨범의 타이틀이 약간 사랑을 이제 주제로 한 거거든요. 거기서 약간 이제 바보의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뭔가 첫사랑에 실패하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원하면서도 뭔가 감정적으로도 건드려줄 수 있는 뭔가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비라는 그냥 딱 그런 곡입니다.
0: Okay, so it is a perfect song for the season at the moment. It is a love song. It's kind of like a fool's love song about kind of failing at that first love. But it's a great emotional track. It's got a great vibe, and it's perfect for the season at the moment. 사실 이번 앨범을 들어보면 노래들이 다 좋아서
1: 맞아요.
0: 타이틀 고르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1: 그래서 원래는 아까 들으셨던 원이 타이틀로 처음에 제작이 들어간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나비라인이라는 곡을 녹음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너무 좋게 나온 거예요.
0: 네.
1: 그러다가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무인도라는 노래를 녹음했는데 야 이거 타이틀이다. 저는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0: 네.
1: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회사와 다 같이 의논을 한 결과 이제 나비라인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비라인이 그 난 종류 있죠. 화분, 꽃, 난 종류예요. 그 난 종류의 이름이 나비란이라는 난이 있어요. 이제 꽃말이 이제 행운을 불러 일으킨다. 약간 그런 뜻의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서 알려드리고자.
0: 그렇죠. 더 좋은 뜻이 있는 노래다.
1: 맞습니다.
0: Okay. So, Nabiran is actually the name of a plant, and it does have some very beautiful flowers, and it actually has a flower meaning of luck. It's to bring luck. So, for those of you who might not know that, that's something for you to know. So, I was saying that all the songs on the album are actually really good. So, I feel that it was probably really hard for him to figure out which song would be the title. He said, so one was supposed to be the title. So, they recorded one of those. Like, okay, title's done. We've got this. And then they did a recording of Daviran Spring After Spring. They're like, oh, no, okay, this is going to be the title. Then they did a recording of Buindo or Why Am I Still Here? And they're like, nah. Peona's like, no, this is going to be the lead single. But then, of course, they all sat down and they were looking at the songs of the album and they were putting everything together. And then Spring After Spring was able to be chosen for that. Were there more songs to be on the album? 원래 더 많은 곡들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딱 네 곡 있었나요?
1: 이제 용국이 형과 작업한 곡들은 모든 곡이 다 들어간 거고요.
0: 오케이.
1: 근데 이제 그 전에 다른 이제 분들한테도 받아서 이제 좀 듣고 해봤는데 퀄리티가 다르더라고요. 역시 방영국이라 할까?
0: 아니 뭐 사실 대현 씨를 본인보다 더 잘하는 분이어서.
1: 아 근데 진짜 사운드부터 달랐어요. 사운드부터 달랐고. 그리고 이 음악을 이제 만들었을 때 그 진행 방식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서로 너무 합이 잘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곡 쓰시는 분들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합을 맞추는 부분에서 퀄리티가 전 정해진다고 보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역시 용국형 하면서
0: 왜냐면 이게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티스트 분들이 녹음을 할 때 밖에서 디렉 보시는 분들도 이제 아티스트의 컨디션

0: it's not just the song that it needs to be good. It also has to mean the producer and also the artist. And he, and I was like saying, that, I mean, Jungkook knows you so well. I feel that he probably knows you better than you know yourself. And he's like, yeah, they're on certain levels. He does. And so when we work together, the chemistry that comes out, it brings a different feel to the song. And he feels that it just overall, the sound of the finished music and everything just kind of comes together on top of that. So he feels that it's just, it's a better outcome through and through. When it comes to the recording process, because all of these songs are pretty hard, was there a song that was a little bit more challenging for you?
1: 사실 이번 노래들이 쉽진 않아요. 아니 뭐 대현 씨는 사실 앨범 내실 때마다 뭐 고음을 어디까지 올라가나 약간 좀 스스로 좀 실험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2: 근데 이제 그거예요. 어렸을 때 그룹 활동할 때는 그런 고음을 낼 수 있는 최고의 포지션이자 그런 빌드를 아예 만들어 놓는다고 치면, 그리고 완곡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만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완곡으로 갔을 때는 사실 그 고음으로만 노래를 소화할 수는 없잖아요.
0: 그러니까요.
2: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체급 자체도 다르고 노래가 일단 이걸 소화하면서 그 노래를 빌드업하는 것 자체도 아예 다르고, 그래서 사실 고음은 이제 별 신경을 안 쓰는데 오히려 이 노래를 내가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잘 어떻게 잘 만져가야 갈지. 되나 그런 고민들이 제일 많죠.
0: 고수 너무 잘하셔서 그런 거예요. Okay, so I was like teasing him because the songs are really high, and I was just like, you know, it seems like every time you put out an album, you're just trying to go higher and higher. And he's like, well, when he was in his group, he was already in charge of the high parts. And so this is something that he's constantly been doing. But back then, he only had to do his part and that was it. Now he has to pull the entire song through and he's not just sitting there screaming his lungs out. So he feels that the track itself being a certain key is not what is bothering him, but it's how he's going to pull the song through the entire track so that we are will able to, you know, stay with him throughout it.
1: 주말에 공연도 하셨는데.
2: 네, 이제 토요일 날 공연을 했는데 일단 원래는 야외 버스킹으로 기획을 했다가 이제 날씨 예보 때문에 이제 원래 서울하고 부산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날씨 때문에 안 되겠다. 이건 다 캔슬하고 그냥 이제 실내를 잡아서 서울에서만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공연은 당연히 뭐 아주 재밌게 무사히 잘 마쳤는데 비가 안 오더라고요. 심지어 서울, 부산 두 군데에 다 비가 안 왔어요.
1: 그게 저도 아까 1부 때 얘기를 했는데 저 일어났을 때 진짜 토요일 날 네. 지구가 멸망한 줄 알았어요.
2: 맞아요. 아침에는 비가.
1: 아침에 그리고 재난 문자가 한 열매 통이 와 있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2: 맞아요. 그 전날부터.
1: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일어났네? 비가 안 오네?
2: 진짜 해가 갑자기
1: 해가 떴네?
2: 쨍쨍하게 떴다가 와 어떻게 세상이 나를 이런 식으로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네.
0: Okay, so yeah, he originally was going to do a busking show on Saturday over the weekend. So it was supposed to be one here in Seoul and one in Busan. But because of there was like so many heavy rain advisories from like Friday and Saturday in the wee morning, they all had to cancel it. And they're like, okay, let's just grab one indoor spot so that everybody can be safe. And then like, let's do a show there. And I was talking about this in the first hour too. Like I woke up with like 10 emergency alerts for like the heavy rain advisories and stuff like that. And then by the time I got up and he got up and he was getting ready for the show, it stopped raining to the point where the sun came out. And he was just like, why is the universe giving me these kind of hardships? 뮤비
1: 보니까요.
2: 네.
1: 저 너무 예뻤고 너무 연기도 잘하셨는데 살짝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 앞부분에 아저씨라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저씨 아니에요.
2: 그러니까 뭐 저와 저희 회사의 의도라기보단 이거를 일단은 저희가 45분짜리 독립영화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대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2: 이제 작가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아저씨라는 호칭은 사실 잠깐의 그 나온 영상에선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데 저는 아저씨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영화 안에서도 나중에 언젠가 이게 세상이 풀린다면 다들 보시면 이해하시겠지만 네, 그냥 잠깐의 그냥 재밌는 요소일 뿐이다.
0: 오케이, 네네. 오케이, 닉네임이다.
2: 그쵸, 그쵸.
0: 닉네임이다. 네. 오케이. So, they actually shot a 45-minute independent film for his music video. So, like, the music video is not just everything. That it was a part of a 45-minute video. So, him being called 아저씨, which is Mr., which was, I had a

0: stupid bone to pick with that because he's still so young. And he was saying that there was a script. And it's kind of like an inside joke and a nickname for the script, too. So because of that, he doesn't think that he's old. He doesn't want anybody to think that either. But it was just all a part of the script. 연기를 너무 잘하셨던데 우리 앞으로 연기를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1: 사실 알게 모르게 조용히 계속 이제 하고 있고요. 네, 뭐 쇼폼 드라마도 몇 개 찍었었고 뭐 뮤지컬도 했었고 계속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저가 이제 메인이 노래다 보니까 여기서 집중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좋은 작품이 들어온다면 해야죠. 네.
0: 우리 관계자분들 듣고 계시죠?
1: 불러주십시오.
0: 뮤지컬이든 드라마든 좀 많이 좀 불러주세요. Okay, so he did an amazing job in the acting, and I was like, are we going to be seeing some more acting from him? He's like, I'd love to focus on my music at the moment, but like, if the opportunity comes, because I've been doing, you know, like short-form dramas here and there, and like, I've been doing musicals and stuff like that, so I mean, yeah. 자, 이제 이 영화, 45분짜리 영화 얘기를 나오는데 나오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1: 네, 지금 그걸 어떻게 풀지는 회사에서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시고 있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여태까지 제가 연기적으로 작업했던 작품 중에서는 가장 퀄리티 있고 뭔가 가장 저의 쌓여있는 그냥 제일 좋은 연기의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0: Okay, so the company's working on getting everything organized and stuff like that. So we actually might be getting a chance to see it pretty soon. Go to our next keyword. 다음 키워드를 해야 되는데요. 네. 진짜 순서대로 갈까요?
1: 네, 뭐 상관없습니다.
0: Okay,
1: 저는.
0: So leave like the wind. 여행 지금 계속 바빴잖아요.
1: 네.
0: 지금 당장 떠날 수 있다면?
1: 저는 그냥 집 가서 쉬고 싶어요. 제가 이번 활동을 시작하면서 뭐 활동 준비 기간까지 포함하면 한 두세 달 동안 사실 아무데도 놀러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제 처음 하루를 쉬었거든요. 이제 공연이 끝나고 유일하게 스케줄이 없어서 쉬었는데 너무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여행 갈 체력도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일단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한 3박 4일 정도는 집에 틀어박혀서 그냥 편하게 쉬고 싶다.
0: 쉴 때 뭐 해요, 그러면? 영화 봐요, 드라마 봐요, 멍 때려요, 게임해요, 음악 들어요.
1: 음악은 안 듣는 것 같고 드라마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러는 것 같아요.
0: 게임 콘솔 온라인?
1: 그냥 모바일 게임.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 하거나 뭐 웹툰을 볼 때도 있고. 근데 요즘 영화 드라마를 많이 보는
0: okay.
1: 것 같아요.
0: 네. So he just wants to rest. He actually got a day off yesterday and he was just like, I don't want to go anywhere. I just want to stay home. And I was like, what do you do when you stay home? He's like, I think I watch dramas and movies a lot more. He might be on his phone, like playing some games there, but like nothing too intense. Maybe read a few webtoons or something like that. But other than that, he chillaxes. 잠도 많이 주무시는 편인가요?
1: 그래도 제가 많이 자봤자 한 7시간 이렇게 자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음방을 많이 못 나간 것도 있어가지고 그래도 대체적으로 잠은 잘 잔 것 같아요.
0: Okay. So 네. He says he can get like about 7-8 hours sleep. 어떤 분들은 이제 오프할 때는 진짜 막 24시간도 주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서
1: 저는 그런 거 보면 좀 신기해요.
0: Okay.
1: 아무리 자도 그렇게 잠을 okay. 안 자시더라고요.
0: So his max is like 7-8 hours. He can't do that as well. 여행을 만약에 가신다면 좀 계획형이에요? 즉흥형이에요?
1: 저는 완전 무계획입니다.
0: 네,
1: 저는 계획 같은 거를 일단 세우고 싶지도 않고 뭔가 내가 늘 형식적으로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삶을 이렇게 살다가 뭐 연습실, 헬스장, 뭐 방송국 이런 똑같은 삶 안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여행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틀에 박히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뭐 아무도 없는 길이라도 가보고 싶고 그냥 안 봤던 거 봐보고 싶고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0: Okay. So he's already living in a very suffocating set schedule like the gym, the house, you know, work or whatnot. And so he does not want to be caged when he is on vacation. He's gonna walk down a street that he's never gone down. He's just gonna let it be. He's just gonna try to enjoy it as much as possible. 그러면 사진을 좀 많이 찍는 편인가요? 아니면 눈으로 담는 편인가요?
1: 사진은 거의 안 찍고요. 그냥 눈으로만 담는 것 같아요.
0: 여름 바다 아니면 계곡?
1: 계곡?
0: Oh, so he goes more for streams in the summertime. Okay. 좋아하는 계절 있어요?

0: 저는 여름 겨울 좋아합니다.
1: 너무 다른
0: 극과 극이죠. 근데 뭔가 여름은 제가 여름에 태어나서 좋은 것 같고 겨울은 제가 따지고 보면 겨울을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2: Okay, so 네. he likes summer because he was born in summer. That's the only reason, and he likes winter a little bit more. Okay, so what is what has he been up to? We're going to be looking at his zip files for today. 요즘은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요즘 워낙 바빴으니까 네. 좀 취미를 하나 새로 만든다면 뭐 하고 싶어요?
0: 만든다면요. 저는 요즘에 자전거 타는 걸 좀 좋아해요.
2: 오~
0: 그냥 그 야외 그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그 QR코드 찍고 타는 거 있잖아요.
2: 네네네네네.
0: 제가 자전거가 따로 있진 않아서 이제 작업실을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그거를 빌려서 전기 자전거를 타는데 너무 해방감이 드는 거예요. 그 잠깐의 시간이. 그래서 너무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그 잠깐 한 10분도 안 되는 시간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날 좋고 이제 뭐 없어서 작업실을 가거나 어딜 갈 때는 자전거를 그렇게 타요.
2: Oh, okay. 네. So cycling has been kind of what he's been doing. He doesn't own a bike. He's just been able to, in Korea, we can rent bikes. And so he's been able to rent a bike. And he only uses it from like the house to the studio. It's only about like a 10-minute cycle ride. But he feels like just so much freedom when he's on the bicycle. And that's something he's definitely been super into. So he might dive into that a little bit more later down the line. 만약에 취미 같은 거를 하나 시작을 하면
0: 네.
2: 한국에서는 이제 장비.
0: 장비?
2: 장비부터 이렇게 좀 세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0: 아,
2: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무조건 그쵸, 장비부터 그쵸. 이렇게 풀 네. 해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대현 씨도 그런 편인가요?
0: 아니 한 번도 저는 약간 막 저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갖추어지면 된다라는 주의예요.
2: 왜냐면 사실 헬스 좋아하시는 분들도 네. 헬스 갈 때 들고 가는 물병부터 시작해서 뭐 무슨 브랜드의 뭐 장갑부터 시작해서 막 뭐 허리 그거 저거 허리띠 벨트. 그거 벨트 저거 하는 것도 또 무슨 브랜드며
0: 저도 약간 유일하게 그 헬스 할 때 입는 옷은 되게 관심이 많아요.
2: 옷만
0: 왜냐면 헬스 할 때 이제 그런 이제 손을 다치지 않게 해주는 뭐 글러브라기보단 뭐라고 해야 되지 아대 같은 뭐 그런 거랑 저도 손목 보대랑 뭐 다 있는데 처음 샀던 거 아직까지 다 쓰고 있어요.
2: 오케이.
0: 네, 근데 이제 유일하게 옷은 가끔씩 제가 사기도 하고 바꿔 입기도 하고.
2: Okay. So I was asking him when he does hobbies, is he the type of the person that needs to have like a full set of things before he starts? Like, you know, since he likes going to the gym. I was like, some people, like they have a certain brand of like, you know, a water carton that they take around or like, you know, the belt that they wear or, you know, their gloves and stuff like that. He's like, I'm still wearing the gloves that I first bought when I first started it. But he's like, his clothes are stuff that he kind of likes to, you know, put a little bit of interest into that if he gets a chance to. Is there something that if you had all the money in the world right now, what would you want to purchase? 지금 가장 만약에 돈 신경 안 써도 되고 갖고 싶은 게 있다면 가장 뭘 갖고 싶어요?
0: This was the
2: listener question. 청취자 질문이었어요.
0: 와, 진짜 뭐 딱히 뭘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딱히 진짜 없긴 한데
2: 새로운 운동복?
0: 아니 운동복은 너무 많아요. 지금 이미 너무 많고 근데 이제 그 생각은 하고 있어요. 뭔가 나중에 진짜 약간 시간이 아니라 좀 더 약간 내가 확신이 들면 전기자전거 하나 살까? 약간 이런
2: 전기자전거?
0: 고민은 하고 있어요.
2: Okay, so yeah, he's definitely into cycling these days. He doesn't want to get it now, but maybe later down the line, an electric bicycle would be something that he might think of. Might. Okay. This was another listener question.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0: 네.
2: 유튜브 콘텐츠는 주로 뭐 봐요?
0: 아, 저요?
2: 청취자들이 이게 제일 궁금한가 봐요.
0: 저는 최근에는 이제 UFC나 축구나 뭐 헬스 그리고 이제 딱 그 컴백 주에는 제일 많이 보는 게 먹방.
2: 아, 뭐 네.
0: 다이어트가 가장 많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게 엄청 많아질 때거든요. 그런 걸 주로 많이 보는 것
2: okay.
0: 같아요.
2: So USC, anything that has to do with the gym, sports, and also mukbangs, especially because he was recently doing his promotions, because it's like at the peak of his diet, so a lot of mukbangs as well. 라이브를 하나 들려주신다는데
0: 네.
2: 이름 이거는 라이브 클릭도 올라간 곡이고 어떤 곡이죠?
0: 이 노래는 저희 팬송입니다. 저희 데이비 분들을 위한 이제 사랑의 세레나데랄까요? 그냥 뭔가 이제는 제가 이 팬송을 제작했을 때 용구 형한테 요구했던 한 가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이제 안 쓰고 싶다.
2: 오.
0: 사랑한다고 해서 이제 그 표현은 너무 많이 썼고 이 또한 진심으로 다가올지 모르겠다 이제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용구 형이 이름이라는 주제로 딱 만들어줬을 때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제목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서로의 이름을 기억을 하고 그냥 의미가 너무 좋아서 아 정말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팬송입니다.
2: 알겠습니다. 자 라이브를 하셔야 되니까 뭘 드시고 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네. So the song that was written, he gave Jungkook an idea. He's like, I don't want to say I love you in a love song or like in the way to show I love somebody in for a fan song. And so Jungkook came up with name because a name is never forgotten. It's never erased. And so he was able to come up with it. And he just loves how he was able to come up with the lyrics and just the song in such a short amount of time. So this is a fan song for those of you who might have been wondering. And we get a chance to hear him sing live. 준비됐을까요?
0: 네.
2: All right. Let's go.

0: Bravo, bravo, bravo. We have Chung Tae-hyun in the studio. Jenga is super jealous of my seat. 우리 청취자분들은요, 제 자리가 너무 부럽대요. I love my job. I get a chance to sit next to him. I even took my earphones out just so I could hear him sing live without the background vocals and everything. Okay.
1: Okay.
0: So we continue on with any more of your questions and messages. Please continue to send those in. In the meantime, though, we have some of our silliest questions to ask him. 세상에 쓸데없는 질문 타임을 가질 건데요.
1: 오.
0: 최근에 공연을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네. 콘서트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콘서트 중에 갑자기 팬 한 명과 무대를 바꿔야 한다면 어떤 곡을 맡기고 싶어요?
1: 무대를 아 저의 무대를 팬분한테 한 곡을 맡긴다.
0: 네.
1: 제 노래로.
0: 네. 비에이비 노래도 괜찮아요.
1: 뱅뱅? 저희 노래 중에 엄청나게 하드한 노래가 하나 있는데 한번 해봐.
0: 해봐. 네. Okay, so Bang Bang was a song that was chosen because it is a pretty hardcore track. So all you fans, let's get ready for this. We might actually have a chance to see this. 이건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아요.
1: 어떤 거요?
0: 예, 팬 바꾸는 거.
1: 아, 노래 바꾸는 거요? 뭐 팬분들만 오케이 한다면 저는 충분히 그렇게 네. 할 의향이 있죠.
0: 우리 다음에 무슨 공연이나 팬 콘서트나 이런 거 할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I think this is actually 지금 팬분들이 저희가요?
1: 어떤 노래인지 다 아시기 때문에
0: 뱅뱅을요? 지금 점점점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고 우시는데요? A lot of the fans are starting to like excuse me? Us? Do bang bang? What? And there's a lot of different
1: 귀여울 것 같아요.
0: Okay, maybe we should do this. We should definitely have this happen the next time he has like a fan concert or something like that. So, next. 이건 좀 깊어요. If you were to meet yourself 10 years from now on the street, what would you ask them first? 길거리에서 10년 뒤 나를 만난다면 네. 가장 먼저 무슨 질문 하시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10년, 길 가다가
1: 10년 뒤
0: 10년 뒤에 대현 씨랑 마주친 거예요. 근데 이제 알아본 거죠?
1: 네.
0: 뭘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1: 진짜 이 말만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살고 있어? 궁금할 것 같아요. 뭘 하고 살지가 궁금해요.
0: 뭘 하고 살지. 10년 뒤에는 아직 음악을 하실 거잖아요.
1: 일단 지금은 저는 죽을 때까지 하겠다는 마인드지만 사람 인생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일단 반신반의한 느낌으로 하고 있는 거 맞지라는 느낌으로 물어보지 않을까.
0: Okay, so he wants to do music for the rest of his life until the day he dies. So he wants to be able to do music, but he feels that he's going to ask like, what are we doing? Like, are we good? Like, are we still doing music? It's probably the first thing that he's going to be asking himself 10 years from now. Okay, if you knew that no one could lie for 24 hours, who are you going to ask what first? 갑자기 24시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거짓말을 못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1: 네.
0: 가장 먼저 누구한테 뭘 물어보고 싶어요?
1: 이거 아주 예민한 질문을 주시는데 그냥 회사에 이제 그 대표님께 여쭤볼 것 같아요.
0: 대표님, 자 대표님 네. 나왔어요. 대표님, 자 대표님.
1: 저 잘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겠죠. 네.
0: Okay. He says that he's gonna march up to his CEO and be like, 대표님, so we good? Like, am I doing good? Like, are we bringing what we need to do up until now? 근데 사실 몇 주 전도 안 되는데 영대 씨가 왔다 갔었거든요. 뮤지컬 홍보한다고.
1: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네. 또 이제 가시기 전에 또 깨알 홍보를 하고 그러니까요. 갔었거든요.
1: 아주 교육이 잘 됐어요. 아주 좋은 자세야, 영재야.
0: So, Yongjae was here not too long ago to promote his musical and he said before he left that Taehyun's going to be dropping some more music and Taehyun's like, "Bravo." Bravo. He's been taught well.
1: 드림아이 보러 갈 겁니다. 같이 가시죠.
0: Okay. So yeah, he says he's going to definitely go to see Dream High. So he wants to push the encourage everybody else to go see that as well. 날짜도 바뀌고 했으니까
1: 맞아요.
0: 다시 한번 공지를 확인하시고 근데 티켓은 오픈됐대요.
1: 맞습니다.
0: 티켓팅 확인하시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So yeah, the place and the dates for the musical have been changed, so you might want to go check that out. But ticketing has been open, so you might want to see that if you can. We saw you at the end of the year, and you've been able to release this album. Are we getting more music or anything from you for the rest of the year? 사실 연말에 보고 이제 지금 본 거잖아요. 한 6개월 만에, 6, 7개월 만에.
1: 네.
0: 올해 가기 전에 더 뭐 있을까요?
1: 올해 가기 전에요. 오, 있으려나?
0: 있구나. 있구나.
1: 일단은 콘서트를 계속 오! 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고요.
0: 네네네네.
1: 그리고 아마 또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활동이 끝나고 나면 아마 또 최대한 저희가 나갈 수 있는 만큼의 이제 해외에 계신 저희 팬분들을 만나러 다니지 않을까.
0: 네. Okay, so I mean these are not official spoilers, but he's working on a concert, and after a few domestic concerts, he's also thinking about going overseas to meet the fans overseas as well. So I mean, nothing's in stone, but like you know, things might be coming. Things might be coming. We are going to take a quick song break and come back because we do have his user manual that we need to jump into in part three. So stay tuned for that. But in the meantime, it is the lead single of the album. It is Navidad or Spring After Spring. Enjoy this track, and more of the show's coming next.

0: Ich höre Arirang-Radio von Deutschland aus.
1: Where are you listening from? Let us know. Leave it at arirangradio.com.
2: We have the fabulous Chung Deon in the studio for today for our Twinkle My Star. And in part three, we have our user manual. He gets a chance to fill out his user manual. And I have to say that his drawings are actually quite cute. 그림이 정말 귀엽네요. 근데 태연 씨가 저보다 많이 어리거든요. 근데 네. 왜 우리는 같은 그림을 그릴까요? 왜 해는 항상 오른쪽 우측에 모서리에 이렇게 찍 해서
3: 그 시절에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주던 느낌은 다 이런 느낌
2: 이런 느낌이었나 봐요.
3: 맞아, 맞아,
2: 왜냐면
3: 맞아.
2: 나도 그렇거든요. 지금 나보고 해 그리라 그러면 구석에다가 그리거든요.
3: 약간 그 가정통신문 회색깔 그 종이로 나오던 시절이죠. 네. 본인 사인 받아가야 되고.
2: Okay, 그러니까. so why is it that our drawings are all the same? Even though he's a lot younger than I am, why is it we always draw our sons in the corner? It's like a half circle, and it's just, yeah, we all do that. Okay, so his nickname, and it looks like he's trying to do this on purpose. 이거는 이거 왜 그런 별명이 아저씨 아저씨 아니라고요.
3: 사실 쓸 게 별로 없었어가지고 아, 요즘 오? 제일 그냥 이슈가 되었던
2: 넌 아저씨
3: 네, 아저씨라고 썼고요. 팬분들은 싫어하시는 거 알고 어차피 아. 뭐 지금 아니면 쓸 일이 없거든요.
2: 아, okay, okay, 네. okay. So he's taking pride in this 아저씨 nickname because he knows the fans hates it, and he doesn't really have anything that he uses at the moment. So yeah. Do you believe in your MBTI? MBTI 좀 믿는 편인가요?
3: 아니요. 저는 MBTI를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팬분들이 많이 여쭤보시고 하니까 그걸 해본 거죠. 테스트를.
2: 아, 테스트를. 네, 네, ENFP라고 네. 나왔고.
3: 근데 이게 왜냐면 제가 군대를 갔다 오기 전에는 ISFJ였어요.
2: 오케이.
3: 근데 이제 전역하고 나서 ENFP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그때그때 삶에 따라서 나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거지 이게 여기에 내가 맹신하면 안 되겠다
2: Okay, so he 거죠. definitely had his change before he went to serve his mandatory military services but now he's out and he keeps getting ENFP he feels that yeah he doesn't feel like these are like just this your favorite food at the moment or in general 이 좋아하는 음식이 지금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아니면 원래
3: 최근에
2: 아 최근에 네. 내 몸이
3: 이게 저한테는 약간 그 무슨 치팅 데이라는 그런 날이 있을 때는 이걸 많이 먹었어요.
2: 오. 네.
3: 요즘에는 진짜 약간 다이어트를 이번에 좀 많이 했어요. 좀 근데 이제 뭔가를 너무 먹고 싶은데 뭔가 냉모밀이 뭔가 크게 부담이 없더라고요.
2: 맞아요. 왜냐면 칼로리가 그렇게까지 높 치팅데이 하기에는 좀 낮은 거긴 해요.
3: 근데 또 이제 맛은 있으면서 시원하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3: 요즘
2: 그렇죠.
3: 한창 더웠기 때문에.
2: 그렇죠, 그렇죠.
3: 그래서 되게 맛있게 많이
2: okay.
3: 먹었어요.
2: So cold buckwheat noodles have been something that he's been obsessed with, and it's because he did really focus on losing a little bit of weight this time around. He was changing his diet a lot, and even though it's not like the biggest, highest calorie thing, it's been refreshing, and it's been able to kind of hit all of the markers that he needed to. So that's why he went with that. It seems that when it comes to music, it is the start and the finish. 나에게 음악이란 시작이자 끝인. 그냥 그쵸. 인생 끝까지 달려가는.
3: 그렇죠. 약간 뭐 다른 생각을 굳이 집어넣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2: Okay, 네. so music is pretty much just his everything in general. Cheating day는 프라이드 치킨 정도 먹어야 cheating day라는데요?
3: 아, 그건 좀 약간... 과한 치팅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죠 이번에 앨범 이렇게 멋있게 좋은 노래를 들고 나왔는데 뭔가 내가 좀 더 열심히 준비한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치킨은 최대한 피하고 있습니다
2: okay. So Yana was just like no cheat day is fried chicken he's like of course I want to but that would be like too much of a cheat day because he's like he's put in a lot of effort to show like the album and stuff like that so he wants to try to stay away from that as much as possible
4: 아까 드라마랑 얘기를 하고 있었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3: 어제 하루 쉬었다 그랬잖아요
2: yes.
3: 그 최근에 넷플릭스에 나온 동궁 정주행했습니다
2: 오, 아, 다 나와 있구나
3: 네 넷플릭스 시리즈라서 다 나왔어요
2: oh, okay 네, okay so on East Palace from or the East Side I think it is from Netflix he was able to watch all those he's been watching
4: 좀 몰아서 보는 편인가요 뭘 볼 때
3: 저는 네 딱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딱 그것만 봐요.
4: 그러면 네. 화제되는 드라마가 있다고 쳐요.
3: 네.
4: 근데 한 2화 남았어요.
3: 네.
4: 기다려요?
3: 기다리냐고요? 그거는 그 다음에 생각합니다. 일단 나와 있는 것까지는
4: 아, 나와
3: 보고,
4: 있는 것만 보고
3: 저는 막 완결을 다 봐야만 해. 약간 이런 주의는 아니어서.
4: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So, he does binge watch, but it's normally on his like days off. So on his days off, he does like to binge watch stuff as much as possible. So I was like, what if there's like a really hot drama right now and there's like only two episodes left? Do you binge or do you not? He's like, I binge. I watch it anyways. I don't need to jump into that too much. 나의 사용 설명서에서 뭐든지 야?
3: 아, 뭐든지 오케이.
4: 아, 오케이. 오케이예요. 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제가 항상 물어보고 싶은 거는 만약에 대현 씨를 오늘 처음 만났어요?
3: 네. 네.
4: 그 유튜브 보니까 밴드 하시는 분들이랑도 막 친해지시려고 막
3: 네, 맞아요.
4: 먼저
3: 맞아요.
4: 다가가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먼저 좀 일이 됐던 사적인 자리가 됐던 대현 씨를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3: 네.
4: 그러면 대현 씨랑 친해지려면
3: 네.
4: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나 어떤 식으로 먼저 다가오면
3: 네.
4: 좀 빨리 친해질 수 있을까요?
3: 정말 친해지려고 한다면 사실 저한테 약간 그런 친해지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는 그런 거를 하면 안 돼요.
4: 아.
3: 정말 진심으로 뭔가 다가오는 느낌이면은 제가 진짜 저도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뭔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걸 딱히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다가올 때 늘 좀 방어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습관적으로 이 일을 한 15년 하다 보니까 아 정말요 그렇죠 약간 이런 게 이제 몸에 배서 자연스럽게 나오긴 하는데 정말 친한 친구는 정말 한 대략 한 10년 전에 끊긴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새로 엄청 친해져서 만나는 친구는 많지 않아요.
4: Okay. 네. So he definitely keeps his friend pool small. He feels that about 10 years prior has been like the last time he really was able to, you know, he's friendly, but like to have like a diehard friend, just try not to be too friendly. Like if you're trying to be his friend like from the start, it's a little bit of a turnoff to him. So try to be as comfortable in the conversation as possible. Is there still a topic that you would be able to talk about for hours? 그러면 어떤 주제로는 좀 얘기를 끊임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일단 음악적으로는 사실 끊임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저는. 그다음 두 번째가 뭐 요 정도지 않을까.
4: Okay. So the gym and music were probably the two topics that he probably would be able to talk about nonstop. So if you are into those two topics, then you might want to be able to talk to them as well.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나에서 모르겠어요. 점점점점 하셨는데.
3: 네. 어떤 거요?
4: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피드백이나
3: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있어요.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주변에서 너무 많은 피드백이 들어오니까
4: 그렇죠?
3: 그거를 따라가기 바빴고
4: okay.
3: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어느 정도 좀 나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피드백들이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그런 것들을 듣기 전에 먼저 눈치채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4: Okay. So he doesn't really know what people think about him and I was like, why is that? He's like, when he was younger, he was actually a little too sensitive as to what people were saying. So it was like he was trying to take everything in all at once. But then now he's getting older. A lot of people he feel are getting a little bit more cautious when they approach him about how they feel about him. But he tries to read the room first, if he can, to kind of figure out what's going on in the situation as well. All right, we. 근데 이런 질문을 안 물어봤으면 그러는 게 알겠어요. 그리고 음악이랑 헬스 얘기를 생각하고 있을 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네요. So a lot of fans are like, okay, I've got this gym and music talk. So put that in your head the next time you guys meet him. 대현 씨, 우리 네. 한 시간 끝났대요.
3: 아, 진짜 빨리 간다.
4: 그죠?
3: 아직 못다한 얘기가 많은 것 같긴 한데.
4: 무슨 얘기하고 싶은데요?
3: 네? 아, 모르겠어요. 그냥 한 두 시간 더 떠들다 가고 싶긴 한데.
4: 네, 너무 그러면 재밌었어요. 앨범을 하나 더 내서 와요. 네. 아니면 공연을 해서
3: 알겠습니다.
4: 공연 홍보하러 네네. 올 겸 와요.
3: 알겠습니다.
4: 아니면 고정?
3: 저야 뭐 불러주시면 정말 너무 즐겁게 하죠. 언제든 환영입니다.
4: 오늘 어떠셨어요?
3: 저는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 또 뭐 최대한 긴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게끔 또 제가 뭔가를 해가지고 또 금방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Okay. 네. So I was teasing him that maybe he can come out as like a weekly guest or like you know he can come back as soon as possible. He's like I feel like we need to talk more. I wish we could. He had a blast today and we did too. So hopefully he can come back as soon as possible. As we sign off for today, another track from his recent mini album Window is the song. Why am I still here? Enjoy this track and we'll definitely see you next time. 다음에 봐요. Bye.
3: Thank you. Bye. 고마워요, 데뷔.

이 수있잖니. 정신 차려 바보야, 정신 차려. 제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이제 네가 정말 싫어. 그러니 제발 돌아가, 제발 저리 가. 난 네가 싫어.

0: Get ready to dive into the best of K-pop and Korean culture right here on Radius. Welcome back. It's the moment y'all been waiting for, which means it's time for us to begin the second hour. In the main segment, of course, gonna be Me Chew Up. Let me introduce today's guest. Joining us today is the global girl group At Heart, who have returned with a unique concept as time travelers connecting generations. 오늘 나오시는 분들이죠. 세대를 연결하는 시간 여행자 컨셉으로 돌아온 글로벌 걸그룹 At Heart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2: In your heart. 안녕하세요, 엔터티입니다.
0: Together they go by the name of At Heart. And 자 이제 그럼 개인 인사 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타테 미치입니다.
0: Her name is 미치.
4: Hello. 안녕하세요, 에타테의 아린입니다.
0: Her name is 아린.
5: 안녕하세요, 저는 에타테의 케틀린입니다.
0: Alright, At Heart, Caitlin. Her name is and.
6: 안녕하세요, 저는 에타테의 봄입니다.
0: Alright, her name is 봄.
7: 안녕하세요, 에타트의 서현입니다.
0: Yeah, her name is 서현.
8: 안녕하세요, 에타트 아로라입니다.
0: Ah, her name is Aurora. And
9: 안녕하세요, 에타트의 나연입니다.
0: And her name is 나연. Together once again.

0: And they go by the name of Ed Hart, and we're going to learn everything about them tonight, so do not go anywhere. So for listeners who may be hearing about you for the first time, could you briefly introduce about yourselves a bit?
1: 자, 그렇다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간단하게 Ed Hart는 어떤 그룹이라고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2: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1: Let's go!
2: Ed Hart는 연결과 마음의 합성어인데요. 팬분들과 함께 연결되어서 소통하고 성장해 나아가자는 저희의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0: Alright, thank you so much. So, like I stated during the first hour, the group's name carries the meaning of connecting with each and every fan around the world through their hearts growing together and creating a new world as one.
3: Yeah.
4: Correct. Wow.
0: Perfect. Thank you so much. That's a compliment I wasn't expecting, but thank you. All right, so is there anything else you guys would like to add about your group?
1: 그러면 Ed Hart에 대해서 조금만 더 소개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뭐 다른 거 더 하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4: 딱 저희만 봐도 알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Yeah. 이제 한 명 한 명 외모와 아주 매력이 넘쳐나는 okay. 그룹인 것 같아서
0: Alright.
4: 이제 질리지 않는 이 멤버를 봐도 좋고 다른 멤버를 봐도 좋고 아주 눈이 즐거운 멤버 그룹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0: Alright, so another thing that I would like to tell you guys about our group is that we got the looks and we got the charms and you'll never be tired of standing us. 자, 어쨌거나 굉장히 특별합니다. 아우로라 씨. 아우로라 네. 씨가 이번에 이제 합류하면서 네. 7인 완전체로 컴백을 하셨어요.
5: 네, 맞습니다.
0: 이제 데뷔 직전 건강상의 이유로 합류하지 못했는데 아우로라 씨 멤버들과 활동하니 어떠신지가 궁금합니다. So the special thing about their comeback this time is that Aurora officially joined the team. So what's it like finally be able to be a part of this group?
5: Well, it was definitely really nerve-wracking at the start. And you know, everything was really new to me.
0: Mm-hmm.
5: And this radio is actually my first ever radio.
0: What?
4: Wow,
0: I am honored. All right.
5: And I think the whole process for me was challenging. But because of our members, I think overall it was really fun and exciting. And I got to enjoy every single moment of it.
0: Oh, thank you so much.
4: Wow.
6: She's a natural.
0: Hey, you're being welcomed by so many hot beats. 지금 보면 에타님 아웃장 완전체로 와줘서 고마워. All right. Is there any other comments you would like to read on YouTube, Aurora?
5: Well, I just want to tell all the fans.
0: Yeah?
5: Thank you for waiting.
0: Aww.
5: And, yeah, just thank you so much.
0: Alright.
5: Yeah.
0: Well, thank you so much. Anyway, while this is the group's second comeback, it's actually her very first round of promotions. So promoting, performing on music shows and keeping up with the busy schedule must have been both really exciting and challenging. So the question I would like to ask you is, did the members help you?
5: Yeah.
0: In any way?
5: Of course.
0: What did they
5: Definitely.
0: Do?
5: I mean, for me, they're kind of 선배님.
0: Okay. Right? I mean, technically they are.
5: They are. Yeah. And it was basically my debut stage. Say it was my first ever song to come out after debuting.
0: Mm-hmm.
5: So, yeah. And, you know, they've been through a lot of... They've done their debut song, mm-hmm. Plot Twist.
0: Mm-hmm.
5: And then they came back with a song called Butterfly Doors.
0: Oh.
5: And then it's their third comeback song.
0: Right.
5: Second comeback song. So, yeah, they're... 선배님's to me, so...
0: Alright, thank you so much. Anyway, I would like to ask a similar question to Pom this time. Pom 씨.
7: 네.
0: 자, 이번에 이제 완전체로 컴백을 하셨는데요.
7: 네, 네.
0: Alright, 기분이 어떠십니까? So how do you feel finally being able to make a comeback with the full members?
7: 사실 저희가 거의 10개월 정도 네. 가량 동안 6명이서 활동을 계속 해왔었어요.
0: Mm-hmm.
7: 근데 그동안에 정말... 계속 생각해왔던 거는 아우로라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정말 많이 했었고 그동안 이제 활동하면서도 물론 6명 멤버들도 너무 열심히 했지만서도 뭔가 7명에서 활동했을 때 에너지가 더 뭔가 그리웠고 뭔가 좀 아우로라의 빈자리가 저는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계속.
0: Right.
7: 그래서 뭔가 계속 기다렸던 것 같아요.
0: Right.
7: 아우로라의 7인 활동을.
0: Right. 그
7: 물론 저희 6명 있을 때도 다 정말 열심히 했었고 뭔가 그동안 활동이 정말 뭔가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열심히 했었지만 이번 Say It 활동 7명이서 하면서 더 좋은 에너지로 뭔가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
0: Right.
7: 하피 분들도 너무 아우로라 다 잘 반겨주시고 뭔가 기다려주셨던 분들 많았어가지고 뭔가 화기애애하게 컴백하게 됐지 않았나 활동 잘 마무리했지 않았나 하는 마음.
0: Alright, thank you so much. So since we've been promoting throughout the last 10 months by just 6 members, we always tried our best to fill the void with all the Aurora, but it's good to finally have her back. Everyone's been so welcoming so far, including the Hot Beach. It's so hard to pronounce, by the way. can I just call them by Heartbeat?
6: Yeah.
0: 저거 핫빛 여러분들 저 이게 진짜 약간 어려워서 그렇게 핫빛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Well, thank you so much. 자, 어쨌거나 에타츠가 이제 다국적 그룹이지 않습니까?
6: 네.
0: So as everyone knows, At Heart is a multinational idol group. So when you talk about something together, in what language do you usually speak? 그럼 보통 어떤 말로 대화를 하시나요? All right, Caitlin.
5: Well, we mostly like use Korean,
0: okay.
5: But since if there's like any miscommunication or mm-hmm. like something I can't get, mm-hmm. Michi and Aurora usually help me out.
0: Okay.
5: Or like the Korean members try their best to like explain it in Korean, which I appreciate because like the less I use English, the better I would get at Korean. So yeah,
0: that's how. You want me to teach you how to be a better Korean speaker?
5: Yeah, sure. Why not?
0: It's to hit the local market. Really? 시장을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빨라요. That's the fastest and easiest way to learn how to speak Korean. Because me, as a Korean myself, I often have hard time conversing with the vendors there. 진짜 거기서 팔고 계시는 분들이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거를 알아들으면 진짜 빨리 배울 수 있다. 라는, that was just a simple tip. Anyway, this time I would like to ask this next question to Michi.
5: Yeah.
0: 자, 미치 씨. 한국에 왔을 때 네. 낯설었거나 뭔가 이게 좀 신기한데 혹은 아니면 문화 차이 네. 같은 걸 느낀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So, Michi, I would like to ask you, was there a cultural difference or memorable experience or something that made you go, what? When you first got here?
8: 네, 그런 적이 많죠.
0: 네.
8: 일단, first off, like, I think just the basic things,
0: yeah?
8: such as, like, how you greet people in Korean
0: is
8: so different. I'm still struggling with, like, 존댓말, 반말. I get them confused so much. And then, also, Korean transportation is so convenient. So that is something I really like.
0: Mm-hmm.
8: And also, like, going on walks late at night feels really safe as
0: well.
8: Yeah,
0: it is.
8: Yeah, also, sorting trash. That is not easy.
6: That is not easy.
8: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6: 맞아요.
0: That is such a hassle,
8: like,
0: but
8: even those small things, I find so different.
0: Okay, small things, as in
8: yeah. Oh, like sorting trash.
0: Oh, okay. Well, thank you so much. What about you? 자, 그렇다면 이번엔 한번 아린 씨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린 씨, 이렇게나 환경이 다르게 자라온 멤버들과 있으면서 뭔가 의견이 달랐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보통 어떻게 좀 그거를 맞춰가시는지 합의점을 찾아가시는지 좀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 궁금합니다. So, this next question goes to Arin. Since you all grew up in different countries and cultures, I'm sure there are times when your opinions didn't quite match. So, when that happens, how do you work through those differences?
4: 확실히 그 살아온 환경과 문화가 다 다르다 보니까
0: 예.
4: 안 맞는 부분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데
0: 그쵸.
4: 이제 저희 멤버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회피형이거든요.
0: 오, 오케이.
6: 아니야.
4: 잠시만요.
6: 아니야.
2: 나는 아니야.
0: 오케이.
4: 아, 아니요. 저도 아니에요.
0: 오케이.
4: 제 생각에 이제 저랑 아우로라 빼고 다 회피형 같은데.
6: 아니에요.
4: 맞아,
6: 맞아, 아니에요.
4: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래? 애들이 근데 또 착해 가지고 그냥 아니다. 그냥 내가 이해할게
6: 괜찮아요.
4: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서로가 조금 맞춰주는 부분이 가장 잘 맞는 것 같고
7: 정말 솔직토크군요 이거
0: 오히려 회피형이라서 더 잘 맞는다 팀워크가
4: 네 대신 뭔가 잡아야 될 때는 이제 그냥 제가 바로 말하죠 네 이렇게 그냥 딱 말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끼리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0: 오케이
4: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 명씩 이렇게 털어놔요 아 언니 사실은 저는 이랬어요 이러면서 이제 털어놓게 되면서 아 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왜 말을 안 했어 이렇게
0: 이거 조금 더 깊게 파고 싶긴 한데 잠시만 So Arin said despite us having different opinions thank God we're all avoiding type 회피형 type so what happened is when a member faces this issue between members they usually just
1: ignore it and cover it up by saying, "It's okay, I'll try to understand," and just let it just fade

0: within the next 20 anniversary. So how does it feel knowing you'll soon be celebrating your first year together? 자, 이번에는 한번 나현 씨.
1: 네.
0: 자, 이제 1주년이 된 네. 소감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1: 일단은 진짜 완전 진심으로
0: 네.
1: 1년이 벌써 지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요.
0: 네.
1: 눈 떠보니까 순식간에 1주년을 맞이하고 있고 1년 동안 뭔가 저희 에타트 멤버들끼리 으쌰으쌰 하면서 좀 더 성장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서 1년이 헛되지 않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alright.
1: 앞으로도 더 성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Well, thank you so much. So she said, I still can't believe it's already been 1 year since we made our official debut, and I want you guys to know we did our best, spending every moment to be a better performers on stage. 자, 그렇다면 다른 분들도 좀 뭔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let's go back to you, 서현.
2: 아,
0: 서현 씨.
2: 1주년. 아 근데 저는 생각보다 yeah. 이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실감이 안 난달까요?
0: Okay.
2: 왜냐면 뭔가 아직까지도 뭔가 한 5개월, 뭐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뭔가 1주년이라고 하니까 아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실감이 안 나는구나 라도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1년 안에 뭔가 했던 게 많은 것 같아서 되게 생각하면 추억도 많고 되게 나중에 돼서도 기억할 게 많은 것 같아요.
0: Alright, so she's feeling both proud and nostalgic at the same time, looking back on their career, and she still feels like it's only been 5 to 6 months. Well, thank you so much. 어쨌거나 굉장히 많은 코멘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Happy님이 아니구나, 에타님이 기특해, 복복복 해주고 싶은. 근데 복복복이 뭐예요? What do you mean by 복복복?
3: Like, 스담스담 느낌.
0: Patting on someone's head.
2: Yeah. Right.
0: So it's basically telling someone that you did a great job, I guess. Well, thank you so much. I learned something new. 복복복 it is.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오늘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There's a reason why y'all came through the show yes. tonight. It's to promote your new single album. It's called...
4: Say It!
0: Thank you! Yes, Say It is the name. So what is this song about? 이 노래 어떤 노래인가요?
2: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Right, 네, 해보세요.
2: Say It은 The Cardigans의 러브풀 멜로디를 에타트만의 느낌으로 새롭게 담아낸 곡인데요. 이제 귀에 쏙 박히는 멜로디와 저희가 7명에서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는 곡이라서 많은 관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복복복.
0: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anyway, the official description of the song states their latest single, Say It, samples the Cardigans' classic song called Love Fool, and it cleverly preserves the song's instantly recognizable melody while transforming it into a modern groove-driven pop track with a much more danceable vibe. Well, thank you so much. 자, 어쨌거나 이 노래 굉장히 특별해요. 1996년 영화 로미오 앤 줄리엣 사운드트랙으로 수록되면서 전 세계적인 메가 히트를 기록한 스웨덴 밴드 말씀해 주셨다시피 The Cardigans의 글로벌 히트곡 Love Fools의 이제 멜로디를 재해석한 노래인데 이 노래를 모티브로 삼게 된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Is there a reason why you guys wanted to create a remake of this song? Caitlin? It's okay, take your time. Yeah.
5: I think part of the reason yeah. is because we wanted to create something that brings the nostalgia from the original song Aww. Of Love Fool with something of our generation. Aww. So it's more palatable
0: okay.
5: for all generations. Mm-hmm. And we're also doing it with our song 3-4 that's coming up next.
0: All right, thank yeah. you so much.
5: Mm-hmm. Yeah.
0: All right, Aurora. Mm-hmm. So what was your first impression when you heard this song?
6: Well, what's special about this song is that me, Michi 언니, and Soyeon 언니, we actually covered this song when we were trainees.
0: Mm-hmm.
6: So the moment we listened to Say It, I think it brought back kind of all of the memories from when we were training. And I think the first time I heard it, I thought it was a really catchy song. And that the chorus really like stuck to my mind for a really long time.

0: good to hear, good to hear. So, Arin, I would like to ask you another question. Arin 씨, 하나를 더 여쭤보고 싶어요.
1: 네.
0: Say-in 녹음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무엇일까요? So, during the recording process, what part did you pay the most attention to?
1: 또 이제 코러스가 어쨌든 그 원곡의 멜로디를 활용한 노래라 서 조금 네. 그거를 조금 지켜가면서 에타트의 색깔을 조금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너무 우리만의 색깔로 바꿔야겠다라는 것보다 이 러브풀의 노래 자체에서 조금 더 에타트의 색깔로 살짝 매력을 추가한 느낌? 그렇게
0: okay.
1: 생각을 하면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0: Right. Well,
2: 메인 댄서.
0: Alright, so as she said, while I was recording this track, all I've been focused on was preserving the original melody line and mood of it and adding a splash of our group's vibe as at heart.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리고 시간이 다 돼버려서 이제 노래를 들어봐야 돼요. With that, it's time for us to have a listen to the song Say It. 자, 여러분들 준비 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You can literally do whatever you want. You can take a sip of that water bottle or you can just warm up your vocal, whatever you feel like doing. Take as much time as you need. 자, 지금부터 목소리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제 웜업 하셔도 되고 물 드셔도 되고 편안하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듣고 계시는 핫빛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라이브 듣고 올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편하게 유튜브로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ow we're about to listen to the live performance of their latest single, Say It. If you have anything you would like to say about their performance, feel free to do so by dropping a comment on YouTube. 자, 준비되셨나요?
3: 네!
0: Alright, let's have a listen to it. We have Say It live in the studio by At Heart. Enjoy!
4: Enjoy. Let's go.

0: 내가 더 사랑해. 내가 제일 사랑해.
1: 하피 최고 사랑해.
2: That was Say It by Ed Hard. I know it's only been like a year minus 20-ish days since they made their official debut, but they legit sound like veterans to my ears. Thank you so much for that wonderful performance.
3: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이제 딱 1년이 된 그룹인데 근데 정말로 몇 년은 경험이 있는 것 같은 굉장히 노련한 라이브였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원곡이랑 너무 달라서 되게 듣기가 좋더라고요, 이게. 원곡은 약간 조금 뭐랄까 멜로디에 집중해서 맞아요. 저는 듣는다기보다 좀 전반적인 무드를 즐기는 맞아요. 뉘앙스였다면 맞아요. 이 노래는 보컬 포인트를 너무 확실히 잡아줬어요.
2: Like what I really like about this remake compared to the original version, of course it's also an amazing song, but the remake version, it has a solid focal point, something you can focus on while listening to this track. And in this case, is no doubt, the group's vocal is the focal point.
3: 진짜 보컬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진짜. 자, 그렇다면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코멘트 몇 개만 좀 읽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2: Before we proceed, 좋습니다. We're gonna go through a couple comments on YouTube.
0: 좋습니다.
1: 좋아요.
4: Let's see.
3: Let's see.
5: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1: Comment down right. below.
2: Yeah.
1: 어, 요즘 노래 중에 Say It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5: 맞아요?
0: Oh my gosh.
3: 자, 하나 읽어줄 수 있을까요?
6: Say it 노래만 듣습니다.
2: Oh, I only listen to Say It.
6: 감사합니다.
2: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3: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코멘트 많이 보내주시면 되세요.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Now let's proceed with the next part. This time we have yes or no questions ready for the members of At Heart.
0: Yes.
2: All you
0: yes.
2: need to do is answer the questions within 3 seconds in either yes or no. 자, 이제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yes or no quiz time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질문을 들으시고 3초 이내에 yes면 yes라고 말해주시고요. no면 no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0: 네.
3: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답변을.
0: 네.
3: Alright, first one. Question number one. Next month on August 13th, At Heart will celebrate their first anniversary. Have there been moments when you felt especially grateful to your fans? 다음 달 8월 13일이면 1주년이 되는 At Heart. 팬분들에게 고마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Yes or no? In 3, 2, 1, let go!
0: Yes!
3: Oh, wow, I really like that energy right there. 자, 그렇다면 이거는 한번, 봄씨.
0: 네.
3: What would you like to say to the fans?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어떤 순간이 고마우셨을까요?
7: 사실 매 존재 자체가 고맙죠. 왜냐면 저는 진짜 사실 처음으로 팬사인 하기 전까지 다 회사에서 고용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3: 잠깐만 진짜로 She's so unhinged for saying this.
7: 처음으로 이렇게 같이 말을 하면서 아 진짜 우리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이시구나 알았고 전까지 그 막 어카운트 있잖아요. 어카운트나 아니면 뭐 스테이지에 있을 때 이제 관중분들이 계실 때 다 거짓말 같았어요. 그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수많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아이돌이 있으니까 그 중에 에타트라는 사람을 에타트라는 그룹을 이렇게 이렇게 골라서 좋아해 주시는 거잖아요.
0: 맞아.
7: 어쨌든 뭐 저희의 노래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이유가 저희 노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멤버의 매력일 수도 있고 뭐 저희의 뭐 성격일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얼마나 이제 성격이 좋으신 아이돌분들도 많으시고 얼굴이 예쁘신 분들 너무 많으시고 그냥 노래 좋으신 분 너무 많으시고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에타트를 골라주셨다? 그건 정말 우주에서 엄청난 확률인 거죠. 왜냐면 사실 뭐 멀리에 있는 팝스타를 좋아할 수도 있는 건데 아니 뭐 밴드를 좋아할 수도 있는 건데 아이돌을 좋아하는데 그 아이돌 중에서도 에타트를 좋아하는 거니까 그 엄청난 확률인 거죠. 그러니까 엄청 감사해야 돼.
2: Alright, so knowing that it's one in a million percentage for a person to start standing a certain group, in this case it's us, I really feel thankful to all the hot beats out there, and I did not believe it to be real until our first fan sign event. Up until then, I thought they were people hired by my record label. Thank you.
3: Sorry. Let me pick it back up for you.
7: 잠시만, 타이탄 이번 달 월급 입금이 안 됐습니다. 잠시만.
2: All right.
5: 누구시죠?
2: Alright, 자 그럼 이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Have you ever had an embarrassing or unexpected moment on stage? 무대 위에서 약간 좀 당황했거나 아니면 좀 부끄러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3, 2, 1, let go!
5: Yes!
7: Yes.
2: Okay.
5: Oh, yes. Only Aaron hasn't.
2: Alright, Aaron.
5: Wow.
2: Okay.
7: Wow. 거짓말.
2: Why did you say no?
4: 거짓말이라뇨. 근데 막 엄청 막 크게 놀랐던 적은 없어가지고 딱 이게 딱 기억나는 게 없어요.
2: 아.
4: 그래서 X라고 선택을
2: okay.
4: 했습니다.
2: Okay, so she took the question as it is since she couldn't think of any major incident happened over there over her career. Well, thank you so much. 그럼 무대에서 말고 오프스테이지에서는요. What about offstage?
4: 아 저는 언제나 놀라죠. 핫빛을 보고 이제 깜짝 놀라요.
2: Okay, so whenever I see those hot beats out there, I always get surprised.
4: Okay.
2: Well, thank you.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who said okay?
4: Okay.
2: Okay.
4: Okay.
2: Now, let's go to you this time, 나연. So, when were you embarrassed? 언제 좀 약간 부끄럽거나 약간 혹은 당황스러우셨나요?
8: 아니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제 저희가
2: okay.
5: 바로 어제.
2: Very specific, yes.
8: 여수에서 okay. 공연을 했었어요.
2: Okay.
7: 어제 아닌데.
5: 어저께?
8: 어저께. 이틀 전에. 근데 그 야외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춤을 추다가 엄청 그 벌레가 저 날라오는 거예요.
2: Okay.
8: 그래서 그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에서 저를 향해서 막 돌진을 하는 거예요.
4: 그래서
8: 벌레가. 제가 못 가고 이렇게 했다가 미치 언니랑 부딪혔거든요.
4: 아 몰랐어. 벌레 때문에.
7: 이런.
8: No. 그래서 미치 언니한테 미안하고 와. 부끄럽고
2: 아니 와 너무 다행이야. 안 다쳐서 너무 다행이네요. 진짜로.
8: 진짜로.
2: 어? Well, thank you so much. So Arin said, so this happened 2 days back when we were performing for a show in Yosu. It was an outdoor event and all of a sudden while we were performing a song on stage, a huge B-U-G bug flew towards her and she was like, She got so surprised and she bumped into Michi. I'm so glad nothing like bad happened that day. Well,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that. Now moving on to the next one. 자, 이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Is there something you always carry with you in your bag wherever you go? 나는 가방 안에 꼭 넣고 다니는 게 있어요. 3, 2, 1, let go. Ba-bam.
5: Yes.
7: Of course.
4: Yes. Of course.
2: All right. Of course. Caitlin, what do you carry around?
9: Well, firstly, okay.
2: How many do you carry around?
5: Charge.
9: I bring my like jewelry, accessories.
2: Accessories?
9: Just in case I need to change it up.
2: Okay.
9: My medications.
2: Okay.
9: Because I have like allergies, like my ointments and stuff. And like a rosary type. Okay. You know what a rosary?
2: No.
9: Like.
2: Oh. Enlighten me.
9: It's like the when you're like a Catholic. Like that was.
2: Oh, rosary. Oh, yeah, okay, rosary. That rosary. All right, yeah. Thank you so much. Yeah, yeah, yeah.
9: I always have that in my bag.
2: Okay. I mean, I already always carry that one too, so yeah.
9: And like safety pins, hair pins. You know, I'm a girl.
2: Okay, do you not carry around this thing called cell phone?
9: Oh, yes, and wallet, of
2: okay,
9: course.
2: Well, thank you so
9: Forgot
2: much. Well, thank you so much. So let's go through the list. First off, that was the, 뭐였죠? What was the first one again?
4: Jewelries.
9: Yeah.
2: 보석. 아니면 액세서리들
9: yeah.
2: And the second one was 연고 뭐 그 medication 약들
9: yeah.
2: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rosary 약간 묵주
9: yeah.
2: Alright, well thank you. And the last one is the
9: cell phone.
2: Yes, cell phone and wallet. Well yeah. thank you so wow. much. 아니 그리고 여기 리스너분 중 한 분이 굉장히 이제 약간 좀 하게 만드는 코멘트가 있는데 아롱이 님이 항상 에트드 포토 카드를 들고 다닙니다. I always carry around your photo cards.
9: Oh my god.
2: Thank you so much.
7: 예절샷 찍어야 돼, 예절샷.
2: 예절샷이 뭐예요? What do you mean by a manner shot?
7: 음식을 있으면 거기 이렇게 포토카드를 들고 이거 하는 게 예절샷이라고 불러요.
2: Okay, so there's this trend called 예절샷 translates to manner shot where you hold an idol group's photo card in front of a food before you eat and take a picture. What's its origin? Does anyone know the origin of that culture? No?
9: Not really.
2: Okay.
9: Yeah. But I feel like it's kind of like a tradition.
2: Okay. Yeah. All right, well, thank you.
4: Okay.
2: Now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자, 그러면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s there something you've always wanted to say to your fellow members who are always by your side? 늘 함께해 주는 우리 멤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3, 2, 1, 렛고. 빠밤.
9: 예스.
4: 와, 서현이 X였다. 지금 바꿨어요.
9: 잘못 들은 거예요.
7: 미스테이.
4: 그럼 무슨 말이야?
2: 서현 accidentally said no to this question.
9: Say it.
2: Yeah, say it.
9: 일단 늘
4: 감동받을 준비.
9: 어, 울지 마. 기대는 하지 마시고 일단 늘 함께 거의 365, 24시간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가족, 제2의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데 항상 잘 챙겨주고
7: 어가 많아진다.
9: 잘 챙겨주고 예쁜 말 많이 해주고 재밌게 같이 놀고 맛있게 먹고 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지내요. 감사합니다.
2: Well, thank you so much. So it's been a pleasure going through all the things that we had to go through as members of At Heart, and I hope this time together continues for a long period of time, is basically what she just said. Now, with that, we are going to take another song break and be right back with the next part. This time, we have a song called Butterfly Doors. So when we're listening to this track, what do you want the listeners to focus on? Hey, 리스너들이 뭐에 좀 집중하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Butterfly Doors를 들을 때?
9: Ooh, so I'll just say
2: that. Let's go.
9: Butterfly Doors, something that makes it special is the intro and outro. It has like a music box kind of sound to it.
2: Okay.
9: So I think you should pay attention to that while listening to
2: it. All right, thank you so much.
9: Yeah, and also the lyrics are about kind of breaking free and stepping into something new, which we really wanted to showcase with our last comeback. So yeah, enjoy.
2: All right, thank you so much. With that, we're going to have a listen to this song right away. We have Butterfly Doors by At Heart. Enjoy!

0: about you.
1: Woohoo! That was Butterfly Doors by At Heart. Hope you guys enjoyed. And we're on to our last segment of part two. 자, 이제 파트 2의 마지막 단계가 왔습니다.
2: No!
1: Okay, I really like this energy. 네, 진짜 에너지가 너무 좋으세요.
2: Okay.
1: 자, 어제거나 okay. 지금부터 이제 핫빛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질문 가지고 계신 멤버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분들이 네. 한 분씩 읽어주실 거고요. 그 질문들에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내시는 걸 잊어버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유튜브로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If you forgot to submit your questions for the members of At Heart, now's your chance. Start dropping comments on YouTube.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어디부터 시작해볼까요? 오케이, 봄씨 가보겠습니다.
3: 오케이. 오케이.
2: 자, 세인즈 활동 중에 재미있던 비하인드 있으면 알려주세요.
1: Alright, tell us behind the scenes stories from during the recent promotion.
2: 제가 그 처음 활동 시작했을 때는 금발이었거든요. 근데 한 2주차 때부터 제가 핑크 머리로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핑크 머리가 물이 굉장히 잘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매번 다른 머리색으로 거의 활동을 했다시피 맞아. 했고 그리고 방송사마다도 이제 조명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매 방송마다 그 머리색이 달랐어요.
1: Okay, so a behind the scenes story that I would like to share regarding my hair color is that I began recent promotion with blonde color and 2 weeks after I changed it to pink but it faded away so fast and I've been promoting with different hair colors ever since.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럼 다른 분들도 뭔가 behind the scene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4: 저희가 또 이제 진보를 활용한 무대를 많이 했잖아요. 저희의 이제 음방하기 전에 무대하기 전에나 이제 루틴이 딱 있어요. 딱 가서 이제 수정 볼 거 보고 짐볼의 그 바운스를 체크해야 돼요.
2: 맞아.
4: 쿠션감. 앉아 보면서 이제 얼마나 이걸 더 공기를 넣어야 되고 조금 빼야 되고 이거를 각자 체크를 하고 거기에 이름을 딱 붙여놔요.
5: 사람마다 달라요.
1: Wait, 짐 짐볼 as in like gimbal?
2: Yoga ball.
1: The one that you attach yoga to ball. The camera or?
2: No, yoga ball.
1: Oh, okay.
2: Yeah, like your finger.
6: Camera에 앉아.
1: All right. Well, so since during the recent promotion, since they've been using this thing called yoga ball, in Korean it's called jimbol. That's something I learned today. Well, thank you so much. So they've been adjusting the amount of air included in it before every time they go on stage. Well, thank you so much. And another one maybe? 하나만 더 해볼까요? Caitlin, you seem like someone who has something to share.
7: Caitlin,
8: let's go.
7: Any fun moments of promotion?
1: Yes.
8: I want to hear your voice.
7: Well, there's like when we like on stage, since it's like live, I really have to like know where I should kick the ball. And sometimes I kick it towards Michi's leg and I feel so sorry because I have to kick it like hard so it like goes out of the stage and it hits her leg, which I'm so
5: that part is so hard.
1: Well, thank you so much. And now, wow, time is running out. Let's move on to the second question. 자,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Who would like to go this time?
2: 나현.
1: Aurora.
2: Yeah,
1: Aurora. Take it away.
9: I'm Kobe from Hong Kong. I have a small question for At Heart. You've been so busy with your packed schedule lately. Can you share us the recent Soha King? Thank you.
1: Little but solid happiness. All right.
9: Little but solid happiness. Mm-hmm. Well, for me, I think just meeting our fans.
1: Okay.
9: Is just, you know, it's a big happiness, but it's solid and. For me, it was the first time meeting our fans. And so the first time we did Sanok, Sajanokha, that was the first time I met them. And just like looking at their faces and their eyes, it made me really emotional. And I kept it a secret, but I kind of, I kind of cried.
1: Now she's making me emotional. Thank you.
9: Yeah, but I feel like just looking at her fans, communicating with them, you know, showing, like, sharing our music and performing on stage for them is such a, you know, small but solid happiness that I kind of feel every single day.
1: All right. Thank you so much. 아린 씨. 네. What's your soaking?
4: 저희 소확행은 네. 옛날부터 연습생 때부터 맨날 말하는 것 같은데
1: okay.
4: 이제
1: okay.
4: 저한테 okay. 소확행은 이제 그 넷플릭스, 티빙 이런 거 보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정주행을 하면서 하루 날 잡고 안마 의자를 받으면서 잠옷 차림으로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보는 거죠. TV로.
1: Okay, interesting.
7: Okay.
1: Wait, I just noticed. Were you guys trying to sound like me? 아니, 잠깐만, 저따가 하는 거 혹시?
2: 네. 네. 근데 그 전부터도 저희가 이거 많이 했어요.
1: Oh, okay, okay, okay.
3: 유행하잖아요. 근데
1: that I didn't know.
3: Okay가 좀 비슷하세요. Okay,
7: okay,
1: okay.
7: 에타트 안에서 많이 쓰는.
3: Okay.
1: All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So according to Arin, one of my swakings is that me watching shows through the streaming platform that starts with the letter N, or we call it net or T-ing, and munching on something while she's enjoying being massaged in a massage chair. Well, thank you so much. In that regard, allow me to ask you an additional question. What's your favorite show so far? 그럼 제일 좋아하는 TV 쇼가 뭐예요? 지금까지 보신 것 중에.
4: 고를 수가 없긴 한데 지금 그러면 최근에 가장 okay. 보고 있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완전 아끼면서 보고 있는 게 있어요.
1: Okay.
4: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 아 잠깐 그만해야겠다.
3: Okay.
7: Nice.
4: Okay.
3: 안 따라할게요.
1: Trust me, they broke me today. 아니야 장난이야. 하셔도 돼요.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Let's go.
4: Okay. 네 말해볼게요. 우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하트 시그널.
1: Okay.
4: 연애.
7: 되셨다.
1: 네.
4: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넷플릭스에 딱 나온 동궁이라는 노무서 아. 배우님이랑 남주혁 배우님이 하시는 넷플릭스 영화가 드라마가 있는데 진짜 재밌어요.
1: 이거 재밌더라고요.
4: 완전 아끼면서 보셨어요?
1: 아? 보고 있어요. 1화를 지금 보고 일부러 안 보고 있어요.
7: 와 아. 진짜요?
4: 그 뒤로 와. 가면 갈수록 더
1: 재밌어요. 아. Okay, well, thank you so much. Well, so there's two shows that she's been enjoying the most recently. The first one is a show called Heart Signal. It's a love relationship competition show. Is that the right word to put it? And the second one is called 동궁. I have no idea what this show is called in English, but it's a horror TV show recently started airing, and she's been loving it ever since its release. 자, 그렇다면, 와, 시간 너무 빠르다. 다음 거 하나만 빨리 해볼게요. We're going to move on to the next one. Let's go.
7: Yeah, 저가 제... 어, 오케이,
3: 오케이, 오케이. 가위바위보,
7: 어, 내가 해도 돼? 그럼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케미가 가장 제일 잘 맞는 멤버가 있다면 이유와 함께 알려주세요. 아 근데
4: 케미?
7: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3: 현현지지.
7: 되게, 되게 멤버들마다 달라요. 이게 지금 이게 한 마음으로 말해보자면 그 보면이랑 저는 뽀몽주인데요. 일단은 보컬 많이 같이 하고 또 귀여운
4: 칭크,
7: 약간 그런 주죠.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미치 언니랑 저는 외계인주인데요. 에일리언 그 주입니다.
3: 네.
7: 언니가 이제 키가 크고 제가 작거든요. 그래서 약간 보기에 되게 재미가 있을 수 있고
4: 버즈.
7: 또 이제 저희 외계인 중 왜냐면 제가 외계인을 좋아하고 이모지를 좋아하고 이제 미치 언니가 약간 외계인
4: 외계인처럼 생겨서
7: 아빠인데 아빠 아 그거 아빠인데
4: 외계인처럼 나만 아니야
7: 그래가지고 그런 거고요. 네, 아린 언니랑 저는 아퐁서퐁즈인데요. 아린, 퐁, 서연퐁, 서연퐁 이런 약간 뜻을 갖고 있고 또 평소에 또 되게 즐겁고 되게 편애하는 멤버로서 되게
4: 편애하는 편애 편해하는 거예요? 아니면 편애하는 거예요?
7: 편애 좋은 케미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아우로라랑 아직 그 즈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즈 정했으면 좋겠고 일단은 많이 오래된 멤버로서 같이 지낸 시간이 많았어서 되게 재밌게 놀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또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는 멤버고 맞습니다. 또 나연이는 현년즈죠. 그래서 저희 네 귀엽고요. 저희 네 뭐 햄스터 기니피그 뭐 아이고. 그런 느낌 네.
4: 있고
1: 아쉽지만 오케이, 이제 오케이, 끝내야 오케이. 될 시간이 와버렸습니다.
7: 와 피키 언니 사랑해요.
1: Alright guys, we're gonna make sure to bring them over to our show once again for one of our episodes in the future. So look forward to that day to come. Alright, with that. It's time for us to stream the last track. I'm not sure if I can say it out loud on air, but it's called Shut Up by At Heart.
7: Wow.
1: This has been your host, Samuel Saw, and you guys have been listening to Radiantness. Guys,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night.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룹 바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 해주시면 네. 되세요.
4: Thank you so much.
7: Bye-bye.
0: 지금까지
2: 에너지였습니다.

0: 할멍네 우영파띠 자파리. 할멍네 우영파띠가민 애기 호박이영 호박잎 부르 고치너물. 우리 할멍네 우영파띠 명품 진품 세간사리는 덤 벗돌불렁 자파리 연계. 어멍도 되고 아방도 되고 혹으로 밥도 하고 너멀국도 끓이고 조물조물 너멀 무치고 밥 먹게 모당아장 우영파띠 자파리 뱃도 덩삭덩삭 고치노람죠.
1: Alright, we are here for Modern Guram Shinya Jeju Language Edition, and I hope you enjoyed. We ended with the phrase or story of your kids playing house at the grandmother's vegetable garden. So let's move

0: Download the Arirang Radio app on your device for free.
1: It's Arirang. A-R-I-R-A-N-G Radio. 상처, 고난, 또 넘어 그래, 고개를 들어

0: It is a chance to meet the stars that shine bright in the sky with our Twinkle My Star, and he's back in the studio with a brand new mini album out. It is Song Daehyun of the studio.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Hello, guys. 와,
0: 대현 씨 잘 지냈어요?
1: 네, 저는 아주 잘 지냈습니다. 제가 연말에 뵙고 이렇게 또 뵙게 돼가지고
0: 맞아요.
1: 너무 좋습니다.
0: 우리
1: 네.
0: 아마 연말 거의 마지막 게스트였었을 걸요?
1: 맞아요. 그때 무슨 날짜가? 게임에서 1등 네. 해가지고
0: 맞아요.
1: 오늘은 게임 없나요?
0: 없어요.
1: 아, 아쉽네요.
0: 게임은 없어요. 오늘 게임은 없어요.
1: 네.
0: He's like, do we have a game? Because he did get a chance to come out as like our last guest of the year, and he's like, yeah, because I won a game. And I was like, do we have any games? So I was like, wait, no, we don't. we don't have any games. 게임 없는 대신에
1: 네.
0: 대현 씨 이제 그 SNS를 보니까 음방 도시면서 네. 그 시절의 메인 보컬 분들이랑도 이제 막 사진 찍고 막 이러면서 지금 추억을 좀 돋게 하는 그런 사진을 찍으셨는데
1: 맞아요.
0: 아무래도 이제 아이돌로 활동을 하다 보면 또 팀으로 활동할 때는 이런 뭐 스피드 게임이라든지 이렇게 네. 좀 빨리 뭐 이런 걸 시키잖아요.
1: 맞죠. 많이 했죠.
0: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좀 약간 소환을 하려고 10초 드릴 건데요. 타이머예요. 10초 타이머를 드릴 건데 네. 대현 씨가 이번 미니 앨범을 홍보를 해도 되고요.
1: 네.
0: 오늘의 TMI를 얘기를 해도 되고요.
1: 네.
0: 아니면 이번 컴백에서 이거만큼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있죠.
1: 네.
0: 좀 재치 있는 거.
1: 네.
0: 딱 10초밖에 안 드릴 거예요.
1: 알겠습니다.
0: So we're gonna get him, take him back to his idol days because he did post a picture while he was doing music shows with some idols who were like the main vocalists from that era. So he's gonna have 10 seconds to introduce the album, to say the TMI of the day, or just be like really creative. He only has 10 seconds. 준비됐어요?
1: 됐습니다.
0: Okay, let's go.
1: 네, 안녕하세요. 가수 정대현입니다. 제가 이번 노래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이번 노래 야외에서 했을 때 진짜 너무 듣기 좋으니까 꼭 야외 무대에 있을 때 불러주세요. 많이 불러주세요. 어디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0: 맞췄어. 오케이. 와, 잘한다. 오케이, so he was able to fit 10 seconds in his recent track is, talking about his lead single. He was able to put a lot of effort into it, and it's great to listen to outdoors. So for any of the outdoor concerts or anybody in the business who wants to do an outdoor performance, don't forget to call him on that as well. Okay, we've got a lot of our listeners dropping by to say hello.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곡은 원을 듣고 있었잖아요.
1: 그렇죠.
0: 야나님이 약간 월드컵 느낌 나는 그런 바이브 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1: 맞습니다.
0: 저도 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1: 네.
0: 원을 만들 때 그런 생각을 하고
1: 이제 물론 이 곡을 저희 이제 용국이 형이 이제 쓴 곡인데 아마도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작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때마침 월드컵이랑 시즌이 겹쳐가지고 오히려 이런 게 되게 바이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말들이 오가긴 했던 것 같아요.
0: Okay, so Yongguk did write one for him, and he does feel that he probably had that in mind when he was making it. And yes, of course, the World Cup recently just ended, and so they did kind of think that it might help promote the song, even though it is in song on the album. And yeah, I mean, you never know. 스포츠 혹시 좋아하시는 거 있어요?
1: 사실 이번엔 저도 월드컵에 되게 흥미가 많이 가서 좀 되게 많이 찾아보고 새벽 경기도 막 기다렸다고 보고 그랬는데 뭐 그냥 요즘엔 축구 제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0: 네, 네. 하는 거는 안 좋아하세요?
1: 하는 거요. 원래는 축구 차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음흠. 어느 순간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안 하고 그냥 헬스만 합니다.
0: 네. Okay. So he really did get into the World Cup. He's not that into soccer, but he used to play it as well. But then he realized that it just was very tiring. So he just goes to the gym now. But for the most part, he did say that, yeah, the watching the World Cup was quite a lot of fun. He was able to stay up for the wee hours of the morning for some of the games and stuff like that. But for the most part, the gym is where you will find him when it comes to that as well. Okay, so we need to get into our keyword talk. 우리 키워드 이제 인터뷰를 할 건데요. 네. 이 세 가지 키워드는 다 할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순서를 안 고르고
1: 네네.
0: 우리 대현 씨만 해주시면 되는데
1: 네.
0: Navi란 we have Spring After Spring 그리고 바람처럼 떠나 Leave Like The Wind and 요즘 대현집 or 대현 Zip Files 어떤 거부터 할까요?
1: 뭐 순서대로 해볼까요? 나비란부터?
0: 오케이.
1: 네, 일단 뭐 제가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0: 타이틀곡 자랑해줘요.
1: 나비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 계절에 맞춰서 이제 또 여름이고 하니까 신나게 들을 수 있지만 뭔가 이번 앨범의 타이틀이 약간 사랑을 이제 주제로 한 거거든요. 거기서 약간 이제 바보의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뭔가 첫사랑에 실패하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원하면서도 뭔가 감정적으로도 건드려줄 수 있는 뭔가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비라는 그냥 딱 그런 곡입니다.
0: Okay, so it is a perfect song for the season at the moment. It is a love song. It's kind of like a fool's love song about kind of failing at that first love. But it's a great emotional track. It's got a great vibe and it's perfect for the season at the moment. 사실 이번 앨범을 들어보면 노래들이 다 좋아서
1: 맞아요.
0: 타이틀 고르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1: 그래서 원래는 아까 들으셨던 원이 타이틀로 처음에 제작이 들어간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나비라인이라는 곡을 녹음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너무 좋게 나온 거예요.
0: 네.
1: 그러다가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무인도라는 노래를 녹음했는데 야 이거 타이틀이다. 저는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0: 네.
1: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회사와 다 같이 의논을 한 결과 이제 나비란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비란이 그 난 종류 있죠. 화분, 꽃, 난 종류예요. 그 난 종류의 이름이 나비란이라는 난이 있어요. 이제 꽃말이 이제 행운을 불러 일으킨다. 약간 그런 뜻의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서 알려드리고자.
0: 그렇죠. 더 좋은 뜻이 있는 노래다.
1: 맞습니다.
0: Okay. So, Naviran is actually the name of a plant and it does have some very beautiful flowers and it actually has a flower meaning of luck. It's to bring luck. So, for those of you who might not know that, that's something for you to know. So, I was saying that all the songs on the album are actually really good. So, I feel that it was probably really hard for him to figure out which song would be the title. He says, so one was supposed to be the title. So, they recorded one of the like, okay, title's done. We've got this. And then they did a recording of Naviran Spring After Spring. They're like, oh, no, okay, this is going to be the title. Then they did a recording of Buindo or Why Am I Still Here? And they're like, nah. Taeyeon is like, no, this is going to be the lead single. But then, of course, they all sat down and they were looking at the songs of the album and they were putting everything together. And then Spring After Spring was able to be chosen for that. Were there more songs to be on the album? 원래 더 많은 곡들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딱 네 곡 있었나요?
1: 이제 용국이 형과 작업한 곡들은 모든 곡이 다 들어간 거고요.
0: 오케이.
1: 근데 이제 그 전에 다른 이제 분들한테도 받아서 이제 좀 듣고 해봤는데 퀄리티가 다르더라고요. 역시 방영국이라 할까?
0: 아니 뭐 사실 대현 씨를 본인보다 더 잘하는 분이어서.
1: 아 근데 진짜 사운드부터 달랐어요. 사운드부터 달랐고. 그리고 이 음악을 이제 만들었을 때 그 진행 방식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서로 너무 합이 잘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곡 쓰시는 분들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합을 맞추는 부분에서 퀄리티가 전 정해진다고 보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역시 용국영 하면서
0: 왜냐하면 이게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티스트분들이 녹음을 할 때 밖에서 디렉 보시는 분들도 이제 아티스트의 컨디션도 좀 살펴야 맞아요. 되는 부분들도 있고
1: 디렉이 제일 중요해요. 네. 제가 봤을 때 곡의 느낌이 아예 달라질 수 있기
0: 그렇죠.
1: 때문에
0: 그렇죠.
1: 그래서 항상 많은 저도 이제 디렉 봐주시는 분들을 만났지만 그중에서는 저한테 제일 맞는 최고의 디렉터는 이제 용국영이 아닌가.
0: Okay. So there were other songs and there were other producers that gave him tracks as well. But it just so happened that like all the songs that Yongkook gave him ended up being in the album. And he was just like, for him, it's not just the song that it needs to be good. It also has to be like the chemistry between the producer and also the artist. And I was like saying, that, I mean, Yongkook knows you so well. I feel that he probably knows you better than you know yourself. And he's like, yeah, they're on certain levels. He does. And so when we work together, the chemistry that comes out, it brings a different feel to the song. And he feels that it just overall, the sound of the finished music and everything just kind of comes together on top of that. So he feels that it's a better outcome through and through. When it comes to the recording process, because all of these songs are pretty hard, was there a song that was a little bit more challenging for you? 사실 이번 노래들이 쉽진 않아요. 아니 뭐 대현 씨는 사실 앨범 내실 때마다 뭐 고음을 어디까지 올라가나 약간 좀 스스로 좀 실험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1: 근데 이제 그거예요. 어렸을 때 그룹 활동할 때는 그런 고음을 낼 수 있는 최고의 포지션이자 그런 빌드를 아예 만들어 놓는다고 치면, 그리고 완곡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만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완곡으로 갔을 때는 사실 그 고음으로만 노래를 소화할 수는 없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체급 자체도 다르고, 노래가 일단 이걸 소화하면서 그 노래를 빌드업하는 것 자체도 아예 다르고, 그래서 사실 고음은 이제 별 신경을 안 쓰는데, 오히려 이 노래를 내가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잘 어떻게 잘 만져가야 갈지. 되나 그런 고민들이 제일 많죠.
0: 고수 너무 잘하셔서 그런 거예요. Okay, so I was like teasing him because the songs are really high, and I was just like, you know, it seems like every time you put out an album, you're just trying to go higher and higher. And he's like, well, when he was in his group, he was already in charge of the high parts, and so this is something that he's constantly been doing. But back then, he only had to do his part, and that was it. Now he has to pull the entire song through, and he's not just sitting there screaming his lungs out. So he feels that the track itself being a certain key is not what is bothering him, but it's how he's going to pull the song through the entire track, so that we are will able to, you know, stay with him throughout it.
2: 주말에 공연도 하셨는데.
1: 네, 이제 토요일 날 공연을 했는데, 일단 원래는 야외 버스킹으로 기획을 했다가 이제 날씨 예보 때문에 이제 원래 서울하고 부산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날씨 때문에 안 되겠다, 이건 다 캔슬하고 그냥 이제 실내를 잡아서 서울에서만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공연은 당연히 뭐 아주 재밌게 무사히 잘 마쳤는데 비가 안 오더라고요. 심지어 서울, 부산 두 군데에 다 비가 안 왔어요.
0: 그게 저도 아까 1부 때 얘기를 했는데, 저 일어났을 때 진짜 토요일 날 네. 지구가 멸망한 줄 알았어요.
1: 맞아요. 아침에는 비가.
0: 아침에. 그리고 재난 문자가 한 10몇 통이 와 있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1: 맞아요. 그 전날부터.
0: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일어났네? 비가 안 오네?
1: 진짜 해가 갑자기
0: 해가 떴네?
1: 쨍쨍하게 떴다가 와, 어떻게 세상이 나를 이런 식으로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네.
0: Okay, so yeah, he originally was going to do a busking show on Saturday over the weekend. So it was supposed to be one here in Seoul and one in Busan. But because of there was like so many heavy rain advisories from like Friday and Saturday in the wee morning, they all had to cancel it. And they're like, okay, let's just grab one indoor spot so that everybody can be safe. And then like, let's do a show there. And I was talking about this in the first hour too. Like I woke up with like 10 emergency alerts for like the heavy rain advisories and stuff like that. And then by the time I got up and he got up and he was getting ready for the show, it stopped raining to the point where the sun came out. And he was just like, why is the universe giving me these kind of hardships? 뮤비 보니까요.
1: 네.
0: 저 너무 예뻤고 너무 연기도 잘하셨는데 살짝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 앞부분에 아저씨라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저씨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이게 뭐 저와 저희 회사의 의도라기보단 이거를 일단은 저희가 45분짜리 독립영화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대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이제 작가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아저씨라는 호칭은 사실 잠깐의 그 나온 영상에선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데 저는 아저씨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영화 안에서도 나중에 언젠가 이게 세상이 풀린다면 다들 보시면 이해하시겠지만 네, 그냥 잠깐의 그냥 재밌는 요소일 뿐이다.
0: 오케이. 네네. 오케이. 닉네임이다.
1: 그렇죠.
0: 닉네임이다. 네. 오케이. So, they actually shot a 45-minute independent film for his music video. So like the music video is not just everything, that it was a part of a 45-minute video. So him being called 아저씨, which is Mr., which was I had a little bit bone to pick with that because he's still so young. And he was saying that there was a script. And it's kind of like an inside joke and a nickname for the script too. So because of that, he doesn't think that he's old. He doesn't want anybody to think that either, but it was just all a part of the script.
2: 연기를 너무 잘하셨던데 우리 앞으로 연기를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1: 사실 알게 모르게 조용히 계속 이제 하고 있고요. 네, 뭐 쇼폼 드라마도 몇 개 찍었었고 뭐 뮤지컬도 했었고 계속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저 그러니까 이제 메인이 노래다 보니까 여기서 집중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좋은 작품이 들어온다면 해야죠.
0: 네. 우리 관계자분들 듣고 계시죠?
1: 불러주십시오.
0: 뮤지컬이든 뮤지컬이든 드라마든 좀 많이 좀 불러주세요. 네. Okay, so he did an amazing job in the acting, and I was like, are we going to be seeing some more acting from him? He's like, I'd love to focus on my music at the moment, but like, if the opportunity comes, because I've been doing, you know, like short form dramas here and there, and like I've been doing musicals and stuff like that. So I mean, yeah. 자 이제 이 영화 45분짜리 영화 얘기를 나오는데 나오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1: 네, 지금 그걸 어떻게 풀지는 회사에서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시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여태까지 제가 작업했던 연기적으로 작업했던 작품 중에선 가장 퀄리티 있고 뭔가 가장 저의 쌓여 있는 그냥 제일 좋은 연기의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0: Okay, so they're actually working. The company's working on getting everything organized and stuff like that. So we actually might be getting a chance to see it pretty soon. But he does want to say that this is like one of the best quality acting that he's been able to portray. So we're probably going to be seeing that as soon as possible. We do need to go to our next keyword. 다음 키워드를 해야 되는데요. 네. 진짜 순서대로 갈까요?
1: 네, 뭐 상관없습니다.
0: Okay,
1: 저는.
0: So leave like the wind. 여행 지금 계속 바빴잖아요.
1: 네.
0: 지금 당장 떠날 수 있다면.
1: 저는 그냥 집 가서 쉬고 싶어요. 제가 이번 활동을 시작하면서 뭐 활동 준비 기간까지 포함하면 한 두세 달 동안 사실 아무 데도 놀러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제 처음 하루를 쉬었거든요. 이제 공연이 끝나고 유일하게 스케줄이 없어서 쉬었는데 너무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여행 갈 체력도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일단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한 3박 4일 정도는 집에 틀어박혀서 그냥 편하게 쉬고 싶다.
0: 쉴 때 뭐 해요, 그러면? 영화 봐요, 드라마 봐요, 멍 때려요, 게임해요, 음악 들어요, 책 읽어요?
1: 음악은 안 듣는 것 같고 드라마,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러는 것 같아요.
0: 게임, 콘솔, 온라인?
1: 그냥 모바일 게임,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 하거나 뭐 웹툰을 볼 때도 있고. 근데 요즘 영화 드라마를 많이 보는
0: okay.
1: 것 같아요.
0: 네. So he just wants to rest. He actually got a day off yesterday and he was just like, I don't want to go anywhere. I just want to stay home. And I was like, what do you do when you stay home? He's like, I think I watch dramas and movies a lot more. He might be on his phone like playing some games there, but like nothing too intense. Maybe watch, read a few webtoons or something like that. But other than that, he chillaxes. 잠도 많이 주무시는 편인가요?
1: 그래도 제가 많이 잡았자 한 7시간 이렇게 자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음방을 많이 못 나간 것도 있어가지고 그래도 대체적으로 잠 잘 잔 것 같아요.
0: Okay, so 네. he says he can get like about 7-8 hours sleep.

0: 뭐 연습실, 헬스장, 뭐 방송국 이런 똑같은 삶만, 그러니까 그 틀에 박히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냥 내뭐 아무도 없는 길이라도 가보고 싶고, 그냥 안 봤던 거 봐보고 싶고,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1: Okay, so he's already living in a very suffocating set schedule, like the gym, the house, you know, work or whatnot. And so he does not want to be caged when he is on vacation. He's gonna walk down a street that he's never gone down. He's just gonna let it be. He's just gonna try to enjoy it as much as possible. 그러면 사진을 좀 많이 찍는 편인가요? 아니면 눈으로 담는 편인가요?
0: 사진은 거의 안 찍고요. 그냥 눈으로만 담는 것 같아요.
1: 여름바다 아니면 계곡?
0: 계곡?
1: Oh, so he goes more for streams in the summertime. Okay, 좋아하는 계절 있어요?
0: 저는 여름, 겨울 좋아합니다.
1: 너무 다른.
0: 극과 극이죠. 근데 뭔가 여름은 제가 여름에 태어나서 좋은 것 같고, 겨울은 제가 뭐 따지고 보면 겨울을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1: Okay, so he likes summer because he was born in summer. That's the only reason, and he likes winter a little bit more. Okay, so what has he been up to? We're going to be looking at his zip files for today. 요즘은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요즘 워낙 바빴으니까
0: 네.
1: 좀 취미를 하나 새로 만든다면 뭐 하고 싶어요?
0: 만든다면요. 저는 요즘에 자전거 타는 걸좀 좋아해요. 그냥
1: 오.
0: 그 야외 그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그 QR코드 찍고 타는 거 있잖아요.
1: 네.
0: 제가 자전거가 따로 있진 않아서 이제 작업실을 왔다 갔다 할때 이제 그거를 빌려서 전기 자전거를 타는데 너무 해방감이 드는 거예요. 그 잠깐의 시간이. 그래서 너무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그 잠깐 한 10분도 안 되는 시간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날 좋고 이제 뭐 없어서 작업실을 가거나 어딜 갈 때는 자전거를 그렇게 타요.
1: Oh, okay. So cycling has been kind of what he's been doing. He doesn't own a bike. He's just been able to, in Korea, we can rent bikes. And so he's been able to rent a bike. And he only uses it from like the house to the studio. It's only about like a 10-minute cycle ride, but he feels like just so much freedom when he's on the bicycle. And that's something he's definitely been super into. So he might dive into that a little bit more later down the line. 만약에 취미 같은 거를 하나 시작을 하면,
0: 네.
1: 한국에서는 이제
0: 장비?
1: 장비부터 이렇게 좀 세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0: 아,
1: 무조건
0: 그쵸, 그쵸,
1: 장비부터
0: 그쵸.
1: 이렇게
0: 네.
1: 풀 해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대현 씨도 그런 편인가요?
0: 아니, 한 번도 저는 약간, 저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갖추어지면 된다라는 주의예요.
1: 왜냐면 사실 헬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막, 헬스 갈때 들고 가는 물병부터 시작해서 뭐 무슨 브랜드의 뭐 장갑부터 시작해서 막어뭐 허리 그거 저거 허리띠
0: 벨트.
1: 그거 벨트 저거 하는 것도 또 무슨 브랜드며
0: 저도 약간 유일하게 그 헬스할 때 입는 옷은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1: 옷만
0: 옷만.
1: 옷만
0: 왜냐면 헬스할 때 이제 그런 이제 손을 다치지 않게 해주는 뭐 글러브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지? 아대 같은? 뭐 그런 거랑 저도 손목보대랑 뭐다 있는데 처음 샀던 거 아직까지 다 쓰고 있어요.
1: 오케이.
0: 예, 근데 이제 유일하게 옷은 가끔씩 제가 사기도 하고 바꿔 입기도 하고 그래요.
1: So I was asking him when he does hobbies, is the type of the person that needs to have like a full set of things before he starts? Like, you know, since he likes going to the gym, I was like, some people, like, they have a certain brand of like, you know, a water carton that they take around, or like, you know, the belt that they wear, or you know, their gloves and stuff like that. He's like, I'm still wearing the gloves that I first bought when I first started it, but he's like, his clothes are stuff that he kind of likes to, you know, put a little bit of interest into that if he gets a chance to. Is there something that if you had all the money in the world right now, what would you want to purchase? 지금 가장 만약에 돈 신경 안 써도 되고 갖고 싶은 게 있다면 가장 뭘 갖고 싶어요? This was
0: 갖고
1: the
0: 싶은 거요.
1: listener question. 청취자 질문이었어요.
0: 와, 진짜 뭐 딱히 뭘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안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딱히 진짜 없긴 한데,
1: 새로운 운동복?
0: 아니 운동복은 너무 많아요. 지금 이미 너무 많고, 근데 이제 그 생각은 하고 있어요. 뭔가 나중에 진짜 약간 시간이 아니라 좀더 약간 내가 확 신이 들면 전기자전거 하나 살까? 약간 이런
1: 전기자전거?
0: 고민은 하고 있어요.
1: 오, okay, so yeah, he's definitely into cycling these days. He doesn't want to get it now, but maybe later down the line, an electric bicycle would be something that he might think of. Might. Okay. This was another listener question.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0: 네.
1: 유튜브 콘텐츠는 주로 뭐 봐요?
0: 아, 저요?
1: 청취자들이 이게 제일 궁금한가 봐요.
0: 저는 최근에는 이제 UFC나 축구나 뭐 헬스 그리고 이제

0: 딱 그 컴백 주에는 제일 많이 보는 게 먹방.
1: 아,
0: 예.
1: 뭐,
0: 다이어트가 가장
1: 가장.
0: 많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게 엄청 많아질 때거든요. 그런 걸 주로 많이 보는 것
1: Okay.
0: 같아요. 예.
1: So USC, anything that has to do with the gym, sports, and also mukbangs, especially because he was recently doing his promotions, because it's like at the peak of his diet, so a lot of mukbangs as well. 라이브를 하나 들려주신다는데
0: 네.
1: 이름 이거는 라이브 클릭도 올라간 곡이고 어떤 곡이죠?
0: 이 노래는 저희 팬송입니다. 저희 데이비 분들을 위한 이제 사랑의 세레나데랄까요? 그냥 뭔가 이제는 제가 이 팬송을 제작했을 때 용구 형한테 요구했던 한 가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표현은 이제 안 쓰고 싶다.
1: 오.
0: 사랑한다고 해서 이제 그 표현은 너무 많이 썼고 이 또한 진심으로 다가올지 모르겠다, 이제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용국이 형이 이름이라는 주제로 딱 만들어줬을 때,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그 제목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서로의 이름을 기억을 하고, 그 의미가 너무 좋아서, 아, 정말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팬송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라이브를 하셔야 되니까 뭘 드시고 할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0: 네.
1: So, the song that was written, he gave Jungkook an idea. He's like, I don't want to say I love you in a love song or like in the way to show I love somebody in for a fan song. And so Jungkook came up with name because a name is never forgotten. It's never erased. And so he was able to come up with it, and he just loves how he was able to come up with the lyrics and just the song in such a short amount of time. So this is a fan song for those of you who might have been wondering, and we get a chance to hear him sing live. 준비됐을까요?
0: 네.
1: All right, let's go.

0: Bravo, bravo. We have Chung Tae-hyun in the studio. Jenga is super jealous of my seat. 우리 청취자분들은요, 제 자리가 너무 부럽대요. I love my job. I get a chance to sit next to him. I even took my earphones out just so I could hear him sing live without the background vocals and everything. Okay.
1: Okay.
0: So we continue on with any more of your questions and messages. Please continue to send those in. In the meantime, though, we have some of our silliest questions to ask him. 세상에 쓸데없는 질문 타임을 가질 건데요.
1: 오.
0: 최근에 공연을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네. 콘서트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콘서트 중에 갑자기 팬 한 명과 무대를 바꿔야 한다면 어떤 곡을 맡기고 싶어요?
1: 무대를 아 저의 무대를 팬분한테 한 곡을 맡긴다.
0: 네.
1: 제 노래로.
0: 네. 비에이비 노래도 괜찮아요.
1: 뱅뱅? 저희 노래 중에 엄청나게 하드한 노래가 하나 있는데 한번 해봐.
0: 해봐. 네. Okay, so Bang Bang was a song that was chosen because it is a pretty hardcore track. So, all you fans, let's get ready for this. We might actually have a chance to see this. 이건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아요.
1: 어떤 거요?
0: 예, 팬 바꾸는 거.
1: 아, 노래 바꾸는 거요? 뭐 팬분들만 오케이 하면 저는 충분히 그렇게 네. 할 의향이죠.
0: 우리 다음에 무슨 공연이나 팬 콘서트나 이런 거 할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I think this is actually 지금 팬분들이 저희가요?
1: 어떤 노래인지 다 아시기 때문에
0: 뱅뱅을요? 지금 점점점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고 우시는데요? A lot of the fans are starting to like excuse me? Us? Do bang bang? What? And there's a lot of different
1: 귀여울 것 dot, 같아요. Dot,
0: dot. Okay, maybe we should do this. We should definitely have this happen the next time he has like a fan concert or something like that. So next. 이건 좀 깊어요. If you were to meet yourself 10 years from now on the street, what would you ask them first? 길거리에서 10년 뒤 나를 만난다면
1: 네.
0: 가장 먼저 무슨 질문 하시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1: 10년 뒤
0: 10년 뒤에 대현 씨랑 마주친 거예요. 근데 이제 알아본 거죠?
1: 네.
0: 뭘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1: 진짜 이 말만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살고 있어? 궁금할 것 같아요. 뭘 하고 살지가 궁금해요.
0: 뭘 하고 살지. 10년 뒤에는 아직 음악을 하실 거잖아요.
1: 일단 지금은 저는 죽을 때까지 하겠다는 마인드지만 사람 인생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일단 반신반의한 느낌으로 하고 있는 거 맞지란 느낌으로 물어보지 않을까.
0: Okay. So he wants to do music for the rest of his life until the day he dies. So he wants to be able to do music, but he feels that he's going to ask like what are we doing? Like are we good? Like are we still doing music? It's probably the first thing that he's going to be asking himself 10 years from now. Okay. If you knew that no one could lie for 24 hours, who are you going to ask what first? 갑자기 24시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거짓말을 못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1: 네.
0: 가장 먼저 누구한테 뭘 물어보고 싶어요?
1: 아 이거 아주 예민한 질문을 주시는데 뭐 그냥 회사에 이제 뭐 그 대표님께 여쭤볼 것 같아요.
0: 대표님, 자 대표님 나왔어요. 대표님, 자 대표님.
1: 저 잘하고 있나요? 라고 뭐 물어보겠죠.
0: 오케이. Okay. So, he says that he's gonna march up to his CEO and be like, 대표님, so we good? Like, am I doing good? Like, are we bringing what we need to do up until now? 근데 사실 얼마 전 몇 주 전도 안 되는데 영대 씨가 네. 왔다 갔었거든요. 뮤지컬 홍보한다고.
1: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네, 또 이제 가시기 전에 또 깨알 홍보를 하고 그러니까요. 갔었거든요.
1: 아주 교육이 잘 됐어요. 아주 좋은 자세야, 영재야.
0: So, Yongjae was here not too long ago to promote his musical, and he said before he left that Taehyun's going to be dropping some more music, and Taehyun's like, bravo, bravo. He's been taught well.
1: 드림아이 보러 갈 겁니다. 같이 가시죠.
0: Okay, so yeah, he says he's going to definitely go to see Dream High. So he wants to encourage everybody else to go see that as well. 날짜도 바뀌고 했으니까
1: 맞아요.
0: 다시 한번 공지를 확인하시고 근데 티켓은 오픈됐대요.
1: 맞습니다.
0: 티켓팅 확인하시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So yeah, the place and the dates for the musical have been changed, so you might want to go check that out. But ticketing has been open, so you might want to see that if you can. We saw you at the end of the year, and you've been able to release this album. Are we getting more music or anything from you for the rest of the year? 사실 연말에 보고 이제 지금 본 거잖아요. 한 6개월 만에, 6-7개월 만에.
1: 네.
0: 올해 가기 전에 더 뭐 있을까요?
1: 올해 가기 전에요. 있으려나?
0: 있구나. 있구나.
1: 일단은 콘서트를 계속 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고요.
0: 네네네네.
1: 그리고 아마 또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활동이 끝나고 나면 아마 또 최대한 저희가 나갈 수 있는 만큼의 이제 해외에 계신 저희 팬분들을 만나러 다니지 않을까.
0: 네. Okay. So, I mean, these are not official spoilers, but he's working on a concert, and after a few domestic concerts, he's also thinking about going overseas to meet the fans overseas as well. So, I mean, nothing's in stone, but like, you know, things might be coming. Things might be coming. We are going to take a quick song break and come back because we do have his user manual that we need to jump into in part three. So stay tuned for that. But in the meantime, it is the lead single of the album. It is Navidan or Spring After Spring. Enjoy this track and more of the show's coming next.

0: Ich höre Arirang Radio von Deutschland aus.
1: Where are you listening from? Let us know. Leave it at arirangradio.com.
2: We have the fabulous Chung Deon in the studio for today for our Twinkle My Star. And in part three, we have our user manual. He gets a chance to fill out his user manual. And I have to say that his drawings are actually quite cute. 그림이 정말 귀엽네요. 근데 태연 씨가 저보다 많이 어리거든요. 근데 네. 왜 우리는 같은 그림을 그릴까요? 왜 해는 항상 오른쪽 우측에 모서리에 이렇게 찍 해서
3: 그 시절에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주던 느낌은 다 이런 느낌
2: 이런 느낌이었나 봐요. 맞아, 맞아, 왜냐면 맞아. 나도 그렇거든요. 지금 나보고 해 그리라 그러면 구석에다가 그리거든요.
3: 약간 그 가정통신문 회색깔 그 종이로 나오던 시절이죠. 네. 본인 사인 받아가야 되고.
2: Okay, 약간. So why is it that our drawings are all the same? Even though he's a lot younger than I am, why is it we always draw our sons in the corner? It's like a half circle, and it's just, yeah, we all do that. Okay, so his nickname, and it looks like he's trying to do this on purpose. 이거는 이거 왜 그런 별명이 아저씨 아저씨 아니라고요.
3: 사실 쓸 게 별로 없었어가지고 아, 요즘 오? 제일 그냥 이슈가 되었던
2: 넌 아저씨
3: 네, 아저씨라고 썼고요. 팬분들은 싫어하시는 거 알고 어차피 아. 뭐 지금 아니면 쓸 일이 없거든요.
2: 아, okay, okay, 네. okay. So he's taking pride in this 아저씨 nickname because he knows the fans hates it, and he doesn't really have anything that he uses at the moment. So yeah. Do you believe in your MBTI? MBTI 좀 믿는 편인가요?
3: 아니요. 저는 MBTI를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팬분들이 많이 여쭤보시고 하니까 그걸 해본 거죠. 테스트를.
2: 아, 테스트를. 네, 네, ENFP라고 나왔고.
3: 근데 이게 왜냐면 제가 군대를 갔다 오기 전에는 ISFJ였어요.
2: 오케이.
3: 근데 이제 전역하고 나서 ENFP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그때그때 삶에 따라서 나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거지 이게 여기에 내가 맹신하면 안 되겠다.
2: Okay, so he definitely had his change before he went to serve his mandatory military services, but now he's out and he keeps getting ENFP. He feels that yeah, he doesn't feel like these are like just this. Your favorite food at the moment or in general? 이 좋아하는 음식이 지금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아니면 원래
3: 최근에
2: 아 최근에 네. 이제 내일모밀.
3: 이게 저한테는 약간 그 무슨 치팅 데이라는 그런 날이 있을 때는 이걸 많이 먹었어요.
2: 오.
3: 네. 요즘에는 진짜 약간 다이어트를 이번에 좀 많이 했어요. 좀 근데 이제 뭔가를 너무 먹고 싶은데 뭔가 냉모밀이 뭔가 크게 부담이 없더라고요.
2: 맞아요. 왜냐면 칼로리가 그렇게까지 높 치팅데이 하기에는 좀 맞아요. 낮은 거긴 해요.
3: 근데 또 이제 맛은 있으면서 시원하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요즘 그렇죠.
3: 한창 더웠기 때문에.
2: 그렇죠, 그렇죠.
3: 그래서 되게 맛있게 많이 okay. 먹었어요.
2: So cold buckwheat noodles have been something that he's been obsessed with, and it's because he did really focus on losing a little bit of weight this time around. He was changing his diet a lot, and even though it's not like the biggest, highest calorie thing, it's been refreshing, and it's been able to kind of hit all of the markers that he needed to. So that's why he went with that. It seems that when it comes to music, it is the start and the finish. 나에게 음악이란 시작이자 끝인. 그냥 그쵸? 인생 끝까지 달려가는.
3: 그렇죠. 약간 뭐 다른 생각을 굳이 집어넣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2: Okay, 네. so music is pretty much just his everything in general. Cheating day는 프라이드 치킨 정도 먹어야 치팅 데이라는데요?
3: 아, 그건 좀 약간 과한 치팅인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죠. 이번에 앨범 이렇게 멋있게 좋은 노래를 들고 나왔는데 뭔가 내가 좀 더 열심히 준비한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치킨은 최대한 피하고 있습니다.
2: Okay. So Yana was just like, no, cheat day is fried chicken. He's like, of course I want to, but that would be like too much of a cheat day because he's like, he's put in a lot of effort to show like the album and stuff like that. So he wants to try to stay away from that as much as possible. 아까 드라마랑 얘기를 하고 있었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3: 어제 하루 쉬었다 그랬잖아요.
2: Yes.
3: 그 최근에 넷플릭스에 나온 동궁?
2: 동궁.
3: 정주행했습니다.
2: 오, 아, 다 나와 있구나.
3: 네, 넷플릭스 시리즈라서 다 나왔어요.
2: Oh, okay. 네, okay. So on East Palace from, or the East Side, I think it is, from Netflix, he was able to watch all those. He's been watching. 좀 몰아서 보는 편인가요? 뭘 볼 때?
3: 저는 네, 딱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딱 그것만 봐요.
2: 그러면 네. 화제되는 드라마가 있다고 쳐요. 네. 근데 한 2화 남았어요.
3: 네.
2: 기다려요?
3: 기다리냐고요? 그거는 그 다음에 생각합니다. 일단 나와 있는 것까지는
2: 아, 나와
3: 보고,
2: 있는 것만 보고
3: 저는 막 완결을 다 봐야만 해. 약간 이런 주의는 아니어서.
2: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So he does binge watch, but it's normally on his like days off. So on his days off, he does like to binge watch stuff as much as possible. So I was like, what if there's like a really hot drama right now and there's like only two episodes left? Do you binge or do you not? He's like, I binge. I watch it anyways. I don't need to jump into that too much. 나의 사용 설명서에서 뭐든지 야?
3: 아, 뭐든지 오케이.
2: 아, 오케이. 오케이예요. 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제가 항상 물어보고 싶은 거는 만약에 대현 씨를 오늘 처음 만났어요?
3: 네. 네.
2: 그 유튜브 보니까 밴드 하시는 분들이랑도 막 친해지시려고 막
3: 네, 맞아요.
2: 먼저
3: 맞아요.
2: 다가가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먼저 좀 일이 됐던 사적인 자리가 됐던 대현 씨를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3: 네.
2: 그러면 대현 씨랑 친해지려면
3: 네.
2: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나 어떤 식으로 먼저 다가오면
3: 네.
2: 좀 빨리 친해질 수 있을까요?
3: 정말 친해지려고 한다면 사실 저한테 약간 그런 친해지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는 그런 거를 하면 안 돼요.
2: 아.
3: 정말 진심으로 뭔가 다가오는 느낌이면은 제가 진짜 저도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저 뭔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걸 딱히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가올 때 늘 좀 방어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습관적으로 이 일을 한 15년 하다 보니까 아 정말요 그렇죠 약간 이런 게 이제 몸에 배서 자연스럽게 나오긴 하는데 정말 친한 친구는 정말 한 대략 한 10년 전에 끊긴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새로 엄청 친해져서 만나는 친구는 많지 않아요.
2: Okay. 네. So he definitely keeps his friend pool small. He feels that about 10 years prior has been like the last time he really was able to, you know, he's friendly, but like to have like a diehard friend, just try not to be too friendly. Like if you're trying to be his friend like from the start, it's a little bit of a turnoff to him. So try to be as comfortable in the conversation as possible. Is there still a topic that you would be able to talk about for hours? 그러면 어떤 주제로는 좀 얘기를 끊임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일단 음악적으로는 사실 끊임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맞고 틀리고 떠나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저는. 그다음 두 번째가 뭐 요 정도지 않을까.
2: Okay. So the gym and music were probably the two topics that he probably would be able to talk about nonstop. So if you are into those two topics, then you might want to be able to talk to them as well.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나에서 모르겠어요. 점점점점 하셨는데.
3: 네. 어떤 거요?
2: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나는
3: 아...
2: 모르겠어요. 그래도 피드백이나
3: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있어요.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주변에서 너무 많은 피드백이 들어오니까
2: 그렇죠?
3: 그거를 따라가기 바빴고
2: okay.
3: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어느 정도 좀 나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피드백들이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그런 것들을 듣기 전에 먼저 눈치채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2: Okay. So he doesn't really know what people think about him and I was like why is that? He's like when he was younger, he was actually a little too sensitive as to what people were saying. So it was like he was trying to take everything in all at once, but then now he's getting older, a lot of people he feel are getting a little bit more cautious when they approach him about how they feel about him, but he tries to read the room first if he can to kind of figure out what's going on in the situation as well. All right, we 근데 이런 질문을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나는 게 알겠어요. 그리고 음악이랑 헬스 얘기를 생각하고 있을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네요. So a lot of fans are like, okay, I've got this gym and music talk. So put that in your head the next time you guys meet him. 대현 씨, 우리 네. 한 시간 끝났대요.
3: 아, 진짜 빨리 간다.
2: 그죠?
3: 아직 못다한 얘기가 많은 것 같긴 한데.
2: 무슨 얘기하고 싶은데요?
3: 네? 아, 모르겠어요. 그냥 한 두 시간 더 떠들다 가고 싶긴 한데. 네,
2: 그러면 재밌었어요. 앨범을 하나 더 내서 와요. 네. 아니면 공연을 해서
3: 아, 알겠습니다.
2: 공연 홍보하러 올 겸 와요.
3: 알겠습니다.
2: 아니면 고정?
3: 아, 저야 뭐 불러주시면 정말 너무 즐겁게 하죠. 언제든 환영입니다.
2: 오늘 어떠셨어요?
3: 네. 저는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 또 뭐 최대한 긴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게끔 또 제가 뭔가를 해가지고 또 금방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Okay. 네. So I was teasing him that maybe he can come out as like a weekly guest or like you know he can come back as soon as possible. He's like I feel like we need to talk more. I wish we could. He had a blast today and we did too. So hopefully he can come back as soon as possible. As we sign off for today. Another track from his recent mini album Window is the song Why Am I Still Here. Enjoy this track and we'll definitely see you next time. 다음에 봐요. Bye.
3: Thank you. Bye. 고마워요, 데뷔.